안녕하세요. 사랑에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손을 꼭 잡아주시던 기억, 아무 말 없이 차려주시던 밥 한 끼, 좋은 것을 늘 먼저 내어주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 그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은 뭐 거창하진 않았어도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따뜻한 쪽으로 이끌어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오늘만큼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순간보다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더 오래 기억이 되니까요. 자, 오늘 하루도 잔잔한 감사와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 얼굴에도 마음에도 머물길 바라면서 사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준비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의 한 말씀, 예쁜 카네이션과 함께 전합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7238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503님, 반갑고요. 8700님, 5226님,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선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사랑의 뜰안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이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7978님, 1667님 반갑습니다. 6574님 네, 한 말씀 받으셨죠? 1667님, 9992님 아, 또 9992님도 오셨고 8968님, 육신의 부모님이 생각나는 어버이날 사랑이 뜰한 힘차게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9992님께서도 네, 한 말씀 주셨어요. 내용이 가지를 않아서 다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6481님, 9140님, 또 6481님 반갑습니다. 4295님,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걷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한 말씀 주세요 라고. 또 예, 아, 0118님, 4682님, 8968님 말씀 링크가 가지 않아서 지금 다들 놀라셔갖고 보내셨는데요. 다시 발송이 됐습니다. 5576님, 또 5073님, 아름다운 한 말씀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7356님은 한 말씀, 엄마 아빠라는 먹먹한 그 이름 등짝에 온몸에 땀방울이 김같이 모락모락 왜 이리 그립고 보고 싶은지 어느 봄날 흙바람에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면 당신의 입을 강물에 헹구고 부둥켜 안고 눈에 티끌 들어갔었을 때 어머니들이 혀로 티끌 빼주시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오셨어요. 송남종 집사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보내오셨고, 4695님, 1009님, 7504님, 5779님, 3781님 반갑습니다. 4988님 또

장수하리라. 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받아가시고요.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려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에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8468님 한 말씀 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와 말씀 카드 전하고 싶습니다. 또 9881님께서도 한 말씀, 8692님 오셨고 9716님 반갑습니다.

0: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전해드렸습니다. 뜨란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의 남자십니다.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 오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뭐 가을의 남자도 되고 겨울의 남자도 되고
0: 봄의 남자도 되고
1: 극동의 남자입니다.
0: 할렐루야.
1: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0: 그렇죠. 어버이날이죠.
1: 종교개혁자들은 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고 네. 하는 걸 가르쳤고 부모님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부모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0: 네. 0014님께서 이런 문자 메시지 괜찮다, 주셨어요.
1: 괜찮다. 나는 괜찮다. 끝까지 이 말씀만 하신 부모님 가슴이 아립니다. 내 부모님.
0: 네.
1: 아, 가슴이 아려오네요.
0: 그리고 9003님께서
1: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든데 엄마에게 잘하겠습니다. 어허. 이 시간 엄마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 전합니다.
0: 네. 네. 그 문자 메시지를 엄마한테 보내는데 안 읽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시간까지 이렇게 한나자매님이 엄마에게 사랑한다라고
1: 그럼요.
0: 이런 고백을
1: 충분하게 전달된 것 네, 같아요.
0: 보내주셨고요. 목사님 그리고 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의 주인공들이 또 특별한 분들이시잖아요. 아,
1: 그러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0: 예.
1: 오늘 두 분을 뵐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데 점차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들을 벗겨내면서 네. 하나님의 비밀들을 함께

0: 여러분께 전수받을 것입니다.
1: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남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분은 가르쳐온 시간으로 또 한 분은 네. 배워온 시간으로 서로의 삶을 채워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그 시작에는 두 분 모두에게 같은 이름이 있어요. 오늘은 노래를 듣기보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흐르는 마음을 조용히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이 참 축복의 달이에요. 그럼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떤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띠란 라이브 음악실 문을 열어볼까요? 띠란 라이브 음악실.

0: 아멘.
1: 지금 우리는 천상의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0: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또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찬양해 봤는데요.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의 주인공입니다. 소프라노 김선희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십시오.
0: 네. 네. 자, 각자의 인사를 좀 해 주시고요. 특별한 날이니까 서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까지 서로의 소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 옆에서 23년째 든든히 묵묵히 함께하는 우리 멋진 김소희 권사님이십니다.
1: 네.
0: 네. 그리고
3: 먼저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에게 선생님은 선생님이시자 어버이십니다.
1: 아, 네.
0: 네. 네. 그래요. 오늘은요. 소프라노 김선희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 오셨는데요. 아니, 김소희 선생님이 권사님이 되셨다고요?
3: 네, 맞습니다.
1: 축하합니다.
3: 얼마 전에.
1: 네.
3: 네,
1: 맞습니다.
3: 네.
0: 그래요. 잠깐 섬기시는 교회 소개 좀 해 주시죠.
3: 네, 저희 김선희 선생님과 저는요. 광주 양림교회 정원이 아름다운 양림교회라고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네, 광주 양림교회 정원이 아름다운 광주 양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김선희 권사님.
4: 네.
0: 두 번의 독창회를 여셨잖아요.
4: 네.
0: 잘 끝나셨죠?

0: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귀국해서 30년이 되어서 네. 정말 데뷔 30주년 독창회를 광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 네.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1: 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어요.
2: 아니 네. 목사님 네. 목소리가 그래서인지 더 탄력 있어지고 더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더 깊어진 소리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아니,
1: 저는 김선희 권사님을 뵐 때마다요.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듬뿍 듬뿍 옮겨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분이세요.
0: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본인의 아름다운 미모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많이 미워하겠네. 네.
2: 여전히
1: 네. 예. 인정합니다.
2: 재치가 인정합니다. 넘치는 우리 권사님. 그 자신감이 또 권사님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또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두 분 모두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님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능 분야의 부모님의 헌신 없이는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부모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김선희 권사님.
0: 저희 어머님 김초자 권사님.
3: 저희 어머
0: 예, 네, 저희 엄마
3: 권사님.
0: 네, 아침에 눈을 뜨면 뭐 내일은 나 몰라요. 네. 하루하루 살아요. 이 노래를 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네. 울 밑에서 봉숭아 저희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뭐 동그라미 엄마가 원래 성악을 공부하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게 못해서 한이 되어서 네, 네. 딸이 제가 일남 사녀인데 딸들한테 다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노래도 가르쳐보고 했는데 저만 끝까지 피아노를 치더래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4학년 때부터 했지만 네. 저희 엄마가 항상 제가 음악회를 할 때마다 오셔요. 네. 그래서 지금도 86세의 연세이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네. 자리를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제일 기운을 내서 다시 했었던 게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을 때 딸아 다시 이태리를 돌아갈 비행기 공항에서 딸아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우리 이쁜 딸, 내 딸, 내 딸은 뭐든지 잘해.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결과를 위해서 뛰지 말아라. 항상 너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노래를 했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믿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도 너를 믿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 뭐든 엄마가 도와주고 엄마가 후원해주고 엄마가 기도해줄 테니 열심히 하렴 해서 지금까지
2: 그 신뢰가 네. 오늘의 권사님을 만들었군요. 네.
1: 아니 저도 권사님 말씀 드렸는데 뭐 눈시울이 네. 이렇게 네. 숨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0: 그러니까요.
2: 절대적인 지지로
0: 지금까지도
2: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절대 나가서 기죽지 말아라.
1: 그럼요. 예수님이 네. 우리의 배경 되시는데
2: 이게 기가 팔팔 살아있습니다.
0: 너무 살아서 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2: 김소희의 권사님은요?
4: 저는 항상 후회 없이 살아라 네. 라고 하시는데요. 예.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되게 무겁습니다. 예. 저번에 출연할 때는 되게 즐겁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 이 자리를 섬겼는데 네. 오늘은 스승님이시자 어버이신 분이 옆에 계시고 또 세상의 모든 분들이 그러하듯 네. 지금 생존하시든 하늘에 계시든 엄마라는 네. 글자가 되게 그럼요. 가슴에 사무치는 네. 말이 아닐까 싶어서 네. 그 다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찬양이 또 어머니의 기도예요. 네. 안 울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저에게 항상 후회 없는 찬양을 하고 후회 없는 무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울고 제가 감동을 다 받으면 무대에서 그 네. 감동이 머물러 있으니까 관객이 그 감동을 못 받지 않느냐. 네. 네가 연습할 때 울던 감동을 다 받던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무대에 선 만큼은 너가 그 받았던 연습할 때 받았던 그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0: 말씀하십니다.
1: 네. 아,
2: 감동이에요. 크리스천 부모님들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네.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참 감동입니다.
1: 네. 오늘 소프라노 김선희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의 문자 메시지는 선희소희예요. 선희소희. 같은 김씨인데 선희소희.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한번 사행시로 만들어서 보내보세요. 선희소희.
2: 네. 오늘은 사행시의 주제는 선희소희. 네 글자입니다.
1: 아니 두 분은 특별하게 어머니들을 모시고 함께 여행도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0: 제가 사실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 말씀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2: 네.
0: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나가지고요. 사실은 제 인생에서 저희 친엄마랑 함께한 시간보다 저희 스승님하고 함께한 시간이 살다 보니 더 많아졌어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저한테 어느 순간 너는 낳아주신 나의 저를 낳아주신 엄마, 그 다음에 이 스승님을 두 번째 엄마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0: 제가 뭐 홍길동도 아니고.
2: 네.
1: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0: 네. 그래서 그 말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서운했어요.
2: 네.
0: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또 친할머니, 외할머니 플러스 김초자 할머니까지 세 분이 되고
2: 네.
0: 이모가 또 많아지고 삼촌이 네. 많아지고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제의를 드려서
1: 네.
0: 제가 어머니가 두 명인 만큼 할머니도 두 명인 만큼 저희가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떠나봅시다 하고 제가 귀국을 하고
1: 예.
0: 네, 프로젝트를 짜서
2: 네.
0: 처음에 이제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엄마 딸 여행을 완도 해양 치유센터 센터로 떠나게 돼서
1: 네.
0: 1년에 적어도 봄 가을 이렇게 해서 한두 번은 떠나게 됐어요. 근데 두 분이 사투리가 굉장히 이렇게 저희는 모르는 사투리를 쓰시면서
2: 네.
0: 떠날 때부터 올 때까지
1: 예.
0: 6시간 8시간을 끊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노래가 없이도 음악이
2: 네.
0: 없이도 그렇게 흥겨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 네.
0: 이제 두 딸을 키워온 음악의 여정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즐거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자리를
2: 네.
0: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엄마하고 딸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도 친해지시고
2: 네.
0: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2: 정말 감동이네요.
0: 네, 네,
2: 왜냐하면요. 사실 시체말로 뭐 서서히 망하고 싶으면 자식 음악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0: 네,
2: 그게 아니고
0: 싶으면.
2: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두 야. 어머님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낌없이 주시는 그거 다 우리하고는 해당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세우신 우리 어머님들 존경스럽습니다.
1: 네. 네. 그럼 올해도 혹시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0: 네 있습니다.
1: 어디로 가세요?
0: 사실 일본에 온천 여행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오키나와 쪽으로
1: 예.
0: 휴양지로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니 김선희 권사님 왜 웃으시는 거예요?
0: 아 제가 아니, 적극적으로 또 밀고 있어요.
3: 저는 그냥 몸만 갑니다.
1: 네,
3: 모든 기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소희 권사님께서
2: 네.
3: 기획을 다 하고 저는
1: 세상에.
3: 몸만 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디가 싸고 어디가 좋고 그걸 인스타로
1: 예.
3: 너무 잘 알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3: 그래서
1: 네.
3: 거기에 저는 약간 뒤처지기 때문에
2: 네.
3: 따라갑니다.
1: 묻어가는
3: 네, 항상. 근데 너무 좋습니다.
1: 아니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그들 세대에 또 통함이 있기 때문에.
3: 맞아요. 저희 엄마가 소위 아버님, 어머님 함께 하면 너무 즐거워하시고
2: 네.
3: 여기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면 뭐든지 챙겨서 주시려고 해요. 쌀이든
2: 네.
3: 뭐 과일이든 야채든
1: 네.
3: 이렇게 저희 엄마만 만나면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2: 네.
3: 뭘 더 드릴까요? 그래서 엄마는 아 괜찮습니다 하면서 다 받아오셔.
1: 이번에는 일본 여행이 또 준비되고
3: 네.
1: 있다고 하니 소희
2: 네.
1: 선생님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스승이신 김선희 권사님 그리고 또 낳아주신 어머니.

0: 네. 어, 너무 이쁘고 효녀네요.
1: 김소희 권사님이 많이 효녀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빨리 할머니한테 전화하세요. 네. 어, 그래? 왜? 그랬더니 서울에 잘 다녀왔다고 빨리 선생님 전화 드리세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전화하고 깜빡깜빡 있잖아요. 예.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하고 그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뭐 병원 잘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막 급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우리 옆에서 자꾸 할머니에게 전화하세요. 할머니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제가 효녀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2: 아니 두 분의 관계가 너무 귀하십니다. 그 사제 간에 이런 관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1: 맞아요.
3: 쉽지 않습니다.
1: 사람들이 보면은 다들 무슨 관계예요? 네네.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만 하나이다 보니까 중3 때부터 레슨을 왔잖아요. 네네. 항상 물어보는 말이 너 밥 먹었니? 배 안 고프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먹을 거를
2: 늘 챙기는
1: 챙겨주는 누나. 선생님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또 이 김소희 권사님은 또 저를 잘 따라요. 예. 잘 따르기 때문에 뭐 굳이 내칠 필요는 없잖아요. 고집도 엄청 세요. 사실은 네,
2: 고집 세요.
1: 그리고 네. 저한테도 싫은 소리 딱딱딱딱 해요. 지금은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2: 네. 오, 이제 컸다고.
1: 예, 네, 좀 컸다고.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2: 야, 아니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네,
1: 다 맞는 말이어서
2: 딸처럼.
1: 예, 깽깽깽.
2: 너무 어느새, 감동이다.
3: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집 없는 사람은 큰일을 못해요.
1: 아 그런가요?
4: 감사합니다.
3: 고집 있는 사람이 큰일을 못해요.
1: 권사님 맞아요.
2: 아, 소희 권사님 활짝 웃으면서. 아, 자 오늘은요. 소프라노 김선희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두 분은 정원 있는 양림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선희소희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보내주고들 계십니다. 좀 만나볼게요. 4005님께서 선.
3: 선물 같은 하루의 시작.
2: 희.
3: 희망을 전해주는 방송.
2: 소.
3: 소리만 들어도 마음 따뜻한.
2: 희.
3: 히히 웃게 되는 강주국동 방송.
2: 자, 맞아요. 그리고 네. 1667님 선.
3: 선명하게 기억나는.
2: 희.
3: 희로애락 함께한 시간.
2: 소.
3: 소중함이 쌓여가고 희망찬 내일이 되는 선희 소희. 아 어머, 멋지네요.
2: 어쩜 이름도 이래서. 계속해서 선.
3: 선하게 웃는 얼굴에
2: 희.
3: 희한한 만큼 끌리고
2: 소.
3: 소중한 순간마다
2: 희.
3: 희망처럼 떠오르는 선희 소희. 어, 네. 통하셨나 봐요. 네.
2: 그리고 5226님 선.
3: 선하고 아름답네요.
2: 희.
3: 희한하게 웃음 눈물이 동시에 나오네요.
2: 소.
3: 소리로 말씀으로 귀와 마음이 은혜로 푹 졌습니다.
2: 희.
3: 희 자매 권사님 두 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찬양 함께 할 텐데요.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권사님? 네,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5: 아, 다음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3: 네.
5: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네.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 자식을 위해 그다음에 권사님들은 모든 교회고 권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3: 아, 네.
5: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인 만큼 준비한 찬양이니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찬양 마칠 수 있게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그래요. 두 분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어떻게 주시면 된다고요? 목사님, 그 참여 문자 메시지 네. 사행시 주제가?
3: 네, 선희, 소희이고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으로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감동 나누고 또 특별하게 오늘 또 선물 준비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1: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된 금대접에 네. 향기로 담아두시거든요.
0: 아멘, 아멘, 아멘. 와,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오늘은 양림교회의 두 보배예요. 소프라노 김선희 권사님, 김소희 권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 김소희 권사님 최연소로 권사님 되셨다고요?
2: 네. 축하 축하.
0: 네, 김선희 권사님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2: 아니, 최연소로 네. 우리 김소희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0: 네. 네.
2: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는 훈련을 해요.
1: 네.
2: 새벽 기도도 6개월 동안 나가야 되고 또 공부한 게 엄청 많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네. 권사님이 되셨다면 아마 탈락했을 거예요.
1: 네.
2: 그 너무 공부하는 것도 많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많고 네. 교회 참여하는 것도 많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도 많고
1: 네.
2: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6개월간의 훈련을 거쳐서
1: 네.
2: 이번에 3월 달에 권사님이 됐습니다.
0: 아,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분은 사실상 양림교회 보배이시지만

0: 하느님 나라의 보배세요.
1: 당연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이 자신감.
2: 아니 하나님의 딸이기 예, 네.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네. 또 항상 네. 긍정적인 에너지 맞아요.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권사님처럼.
3: 네.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이번 독창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잖아요.
2: 네.
3: 그러고 나서인지 목소리가 더 윤택해지고 기름져지신 것 같아요. 빛이 나요.
2: 감사합니다.
3: 예,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으셨죠.
2: 네, 맞습니다. 뜻하지 않는 분들한테 응원도 받고 네, 기도도 받고 네. 또 서울에서 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전화로 또 기도도 해주시고
3: 네. 역시 또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2: 김현준 목사님이십니다.
3: 자랑 네. 한번 해야 됩니다.
2: 아, 우리 목사님은 네.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0: 네.
2: 근데 요즘은 너무 바쁘셔서 네. 예, 잠깐 가끔 예. 음악회 안 오시지만
3: 네.
2: 아,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네. 음악하는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목사님이셔요.
0: 멋지시네요.
3: 네.
0: 가끔씩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께는 비현실적인 업무가 많이 주어진다.
2: 맞아요.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입술이 지어 있는 네. 모습을 보면 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으면 네. 저러실까.
3: 네.
2: 저희들도 음악회 많이 있고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러면 사실 입술도 붉히고 입안도 헐고 막 그러잖아요.
0: 네.
2: 네, 그런 걸 뵐 때마다 목사님들은 또 새벽 기도에 네. 에브리데이 날마다 나가시고 얼마나 네. 많은 교인들의 일들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0: 네.
2: 사명감 때문에라도 네.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3: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2: 맞아요.
3: 담임 목사님을.
2: 네네네.
3: 그래서 오늘
2: 네.
3: 김현준 목사님께 자 감사의 한마디씩 좀 하시죠. 오늘 어버이날 특집으로다가 영적인 부모라 생각하시고.
2: 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3: 네. 그리고 김소희 권사님.
4: 사랑하는 김현준 목사님. 항상 목사님의 살과 피를 먹고 양육이 되고 있는 최연서 권사입니다. 앞으로 양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3: 든든하시겠어요.
0: 최연서 권사, 난 최연서 권사님 줄 알았어요.
2: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3: 아, 듣게 하면 되죠.
2: 그럴까요?
3: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김소희 권사님, 그 최연소 권사님 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라고 하셨고, 또 6788님이
0: 네.
3: 사행시 보내주셨어요.
0: 소망하는 모든 것들. 희망하는 것들. 선한 사람으로. 희열을 함께하는 두 권사님 사랑해요.
3: 네. 네. 벌써 사랑이들한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두 곡이 더 남았고요. 또 재밌는 얘기도 계속해서 2부에 이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선이 소이 사행시 지어서 보내주시고요.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사상과 독재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뜰안 라이브 음악실 계속해서 2부 문을 열 텐데요. 소프라노 김선희, 김소희 권사님의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2: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악기로 이렇게 최상의 하모니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얼마나 네. 감동인지 몰라요.
1: 그 사랑 얼마나 네. 함께 고백하고 싶은 그런 찬양이죠. 궁금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소희 권사님의 인상이 어땠었나요? 첫 인상이.
3: 처음 만났을 때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네. 그리고 크고 맑은 눈방울을 가지고 네. 한국 가곡 오라 가곡을 불렀어요.
1: 네.
3: 어찌나 씩씩하게 부르는지.
1: 네.
3: 그래서 중3 때 왔었거든요.
1: 네.
3: 네. 정말 애가 똘똘했어요.
0: 네.
3: 첫 인상 그랬습니다.
1: 네. 아니 가르쳐 보니 어쩌던가요?
3: 가르쳐 보니까
1: 네.
3: 이 친구가 목소리가 이태리 말로 띰브로라고 하거든요.
0: 아, 네.
3: 그 띰브로 음색이라고 하거든요.
1: 예.
3: 그 음색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리키면서 너는 이태리로 유학을 가렴. 그랬을 때 고등학생 때 이태리를 데리고 갔어요. 몇 아이들 학생들이랑 같이 마스터 클래스를
0: 네.
3: 그랬는데 너무 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태리 말도 못하면서. 이태리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0: 네.
3: 가기 전에 제가 한 달 동안 아이들한테 주요 이태리어를 가르쳐요.
0: 네.
3: 어떤 말을 하면 누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태리 레슨 때 필요하는 언어를 가르쳐줬는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갔더라고요.
0: 네.
3: 가사는 잘 안 외우면서 그 이태리어는 열심히 외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태리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1: 네.
3: 그래서 너는 이태리로 가렴. 그렇게 해서 시작된 친구가 벌써 23년이 됐네요.
1: 네. 네. 중간에 포기하고자 했을 때도 계속해서 응원하셨다고요?
3: 네. 중간에 포기할 때마다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다 캐내서 그 네.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제 핸드폰에 소희 치면 소희 해서 한 20몇 명이 떠요.
1: 아 관련자들이.
3: 네. 관련자들이 20몇 명이 떠서 이 친구가 어디 있니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쫓아갔어요.
0: 네.
3: 그래서 손목을 잡고
0: 네.
3: 빨리 우리 집 가자.
0: 어흠.
3: 그래서 데리고 와서 레슨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네, 세상에.
0: 참,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1: 아니, 소희 선생님,
3: 네.
1: 그렇게 연행돼서.
3: 연행됐어요.
1: 갈 때 심정이 어땠어요? 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을 텐데.
4: 노래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단
5: 선생님한테 벗어나고 싶었겠죠.
1: 네. 선생님한테 벗어나고 싶었어요.
3: 제가 서울까지 쫓아갔답니다.
0: 네.
1: 야.
4: 맞습니다.
0: 뭐 서울뿐 네. 아니고 어디
4: 왜냐하면 그 아까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이 그 웬만해서는 가르치기가 힘들다라고 익히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늦게까지 고생할 길이 너무 보였기 때문에
0: 네.
4: 제가 끝까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는

0: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 네.
0: 대학교 때부터 저는 다른 길을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작가 아니면 PD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광주 청소년 영화제에서 1등 대상을 받았었어요.
2: 네.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로 뛰어난
0: 네.
2: 부분이 많군요.
0: 그래서 영상 제작이나 디자인 제작 이런 것들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길로 이렇게 가려고 자꾸 지름길로 샜어요. 포토샵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자꾸만 노래하시게 하셨던 주님이 저를 다시 김선희 권사님을 통하여서 저를 자꾸만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하신 건 아닌가 지금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친구들이 왜냐하면 레슨실이 시내 근처였어요. 지금은 이제 충장로가 많이 죽었지만 금남로가 그때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한 시간 안에 레슨을 끝내고 한 늦어도 2시간 안에 올 거야 이랬는데, 기다려줬던 친구들이 지쳐서 다 집에 가고 그 말에 속아서 한두 번이지. 그렇게 되고 맨날 선생님이 연락받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서 지금은 떠나갔던 친구들도 다 시집 가고요. 지금 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주어진 일이 이거구나. 제가 사명이 이거구나 하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두 분이 음악가로서 이제 어떤 그 장벽을 딱 띄워놓고 나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들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연주할 때 우리 송희주 집사님, 아, 감사해요. 정말.
2: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김선희 관사님.
3: 서림교회에서 지금 송희주 집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
1: 네.
3: 합창단 반주자, 그리고
2: 다르네요, 반주가.
3: 네, 그리고 저하고 2년이 지금 벌써
1: 네.
3: 20년 됐나요? 네.
1: 그래요?
3: 그래서
1: 네.
3: 정말 척하면 척입니다.
1: 어쩐지
3: 네.
1: 드림팀이에요. 세 분이 딱 등장하신 게 드림팀이에요.
3: 네네. 그래서 정말 제가 독창회 준비를 하거나 무슨 연주를 하기 전에 항상 송희주 선생님한테 헬프미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스케줄이 있지만, 제 1번으로 생각해서 달려와 줍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와 함께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해요.
1: 아니, 이 자리 빌려서
3: 네.
1: 우리 조미숙 PD님께서 불러도 그냥 가장 먼저 달려오신 것 같아요.
3: 맞아요.
1: 김선호
3: 감사하게.
1: 사장님이.
2: 5480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 두 분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아가랑 같이 듣고 있는 중인데, 아가가 찬양을 들으니 웃으면서 잘 자네요. 아, 세상에.
2: 어머머. 그래요. 이름도 참 예쁘다. 이 기쁨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5216님께서는
1: 사제지간을 떠난 모녀 관계 같은 느낌입니다. 뭐
2: 네.
1: 그 이상이에요, 정말.
2: 약간 철없는 엄마와 속이든 딸이라고나 할까? 어때요, 느낌?
3: 맞습니다. 좀 제가 철은 없긴 해요. 근데 철 들면
2: 아니요.
3: 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두 분 다 누군가를 세우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사람을 키운다는 건 어떤 일인가요? 김소희 권사님께서도 지금 음악 학원을 하고 계시죠?
0: 네,
2: 네.
0: 맞습니다.
2: 어떤 선생님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세요?
0: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를 지난 주일에 구역 모임에서 나눴던 질문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이, 아까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분다 이제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항상 제가 누구랑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누가 학교 갔다 오면 소위 잘 갔다 왔니? 뭐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바로 물어봐 줄 사람이 없잖아요. 밤이 될 때까지, 이제 엄마 아빠가 오실 때까지. 근데 레슨을 갔더니 저한테 너무 잘

0: 갔다 왔니? 뭐 배는 고프니?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레슨실에는 항상 선생님이 아가 아기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아들 하나 있는 진욱이가 초등학교 뭐 저학년, 4학년, 5학년 때쯤에 제가 갔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집에서 레슨을 하셨어요. 근데 냉장고 바로 옆에 스낵 코너가 있었는데 그 스낵 코너를 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오픈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초코파이며 라면이며 과자며 이런 것들을 항상 있었는데 그런 걸 먹고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큰 거예요. 레슨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들이라서 먹는 게 항상 푸지고 네. 이렇게 갔다 오면 말을 걸고 네. 이런 게 해서 제가 아~ 이제 귀국해서 이제 가리키는 게 5년째인데 네.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 아이한테 10만 원을 벌면 5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정성을 쏟아서 부었던 2년간 그 아이한테 정성을 쏟아서 부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네. 서울로 인서울을 하려고 애가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떠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어느 날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간 제자들 때문에 속이 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했었냐라는 질문도 했었고 그에 대한 답도 얻었었고 예. 많은 질문을 오갔었는데 그 제자가요. 학교를 너무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학교를 너무 잘 갔는데 제가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제 저를 찾아왔어요.
1: 어머머 어머머.
0: 그래서 어머. 서울 깍쟁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이렇게 좀 서울은 깍쟁이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서울 선생님들하고 지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신 선생님들이 없어서 제가 생각이 났었다 이런 말을 해줘서 네. 감사함과 플러스 서울의 시스템이 다른 것도 말해주니까 또 속이 애린 거예요. 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또 이렇게 마음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면도 네. 있었는데 사람을 하나 세운다는 게
1: 맞아요.
0: 너무 결코 쉽지가 않고
2: 맞습니다.
0: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제자도 네. 키우는 거구나.
2: 아멘.
0: 그러면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것처럼 안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네. 부모밖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 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부모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내가 제자한테 쏟아야만 하나의 제자를 키울 수가 있는 거구나를 제가 네. 요즘 깨닫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가끔은 시대에 조금 이렇게 안 맞잖아요. 시대 차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답답함이 있어서 그게 아까 이렇게 요즘은 좀 빠락빠락 이렇게 머리를 든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제가 23년을 무슨 덕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태리를 어떻게 갔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생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네. 예, 스승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요즘에 네.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1: 또 가르치면서 또 깨닫는 네, 은혜가 있군요. 예. 혹시 그 제자가 7001님이실까요?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3: 교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소희 교수님 4년 동안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선희 선생님도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다. 누굴까? 김선희 선생님과 김소희 교수님 두 분을 뵈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네. 하셨어요.
1: 그 제자가 맞을까요?
0: 이 제자분은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자분은 고등학생이고 예. 이 7001은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보니 예. 제가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지금 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아마 최미옥 권사님인 것 같아요.
2: 아, 네,
0: 이분도 정말 신실하신 찬양을 너무 사랑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네. 저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하셨고 지금도 찬양을 하는 데는 어느 자리든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1: 그러시군요. 네. 나이가 있는 만학도 네, 제자시네요.
0: 네네.
1: 네. 아니 관계가 더 무르익어 가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서운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뭐 관계가 좀 어색했던 시간은 없었어요?
4: 김소희 권사님이 귀국 독창회 준비를 하는 도중에 네. 반주자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시는 선생님이세요.
2: 네.
4: 그러다가 제가 듣다가 어느 부분이 제가 배웠었던 그런 그 음악의 그 아질리타가 아니어서
2: 네.
4: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네.
4: 그러면

0: 나면
1: 네.
0: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독재가 있기도 하시지만 요즘에 점점 더 무르익은 관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1: 네.
0: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태리어 발음 같은 거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를 저는 저단에는 엄청 생각을 하고 말한다든지 또 시대가 바뀐 만큼 욕으로 오는 음악적인 표현이 요즘에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엄청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거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고 하면 서로 발전이 없잖아요.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근데 선생님이 아, 그래? 라고 해보고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이렇게 불러보고 어느 게더 좋은지 저기 계시는 송희주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또 선생님들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봤을 때 어떤 게 좋냐고 또 이렇게 뭐 피아니스트도 독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미국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려드린 것이 맞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더 좋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선택하세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항상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이나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더 음악을 더 좋은 방향으로 항상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2: 그늘 노력하시는 게 김선희 권사님께는 느껴져요. 아무튼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보니까 권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실력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제가 보면 권사님, 그속 안에 따스함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3: 보기보다 재밌고 보기보다 따뜻하고 엄마 같다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듣고
1: 중요한 건요. 스케일이 크세요. 손도 크시고. 그죠?
3: 제가 노래를 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소프라노 김선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독창회 때도 서울에 있는 저희 교수님한테 레슨도 받고 또 연습해 주시는 우리 송희주 선생님도 계시고 독일 갔다 오신 선생님한테도 레슨도 받고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따라서 선생님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듣고 무엇을 고쳐야겠구나 제 노래를 한 거를 자꾸 들어봐요. 그래서 자주 고치고 또 아까 김소희 권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언어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 가짜라고 불러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또 다르게도 하니까 그런 거를 자주 듣고 반성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벌써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오늘 출연했으니 감사의 마음을 서로 고백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소희 권사님이 우리 선희 권사님에게 사랑의 마음 좀 전해주세요. 감사하다.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3: 네,
2: 이런 시간이 흔하지 않아요. 자, 눈빛 교환 한번 하겠습니다.
3: 눈빛질이.
0: 예전부터 저희는 눈빛 교환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통가자리 같이 이렇게 틀어보지만 23년 만에 이 자리를 빌어 고백을 합니다. 항상 제가 어려운 걸왜 시켰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노래를 하니 어렵다라고 불평분만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저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또한분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이 자리에 빌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 우리 김소희 권사님, 23년 동안 제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있어 주었듯이, 앞으로도 선생님을 잘 함께
2: 모셔달라는 얘기지.
3: 제가 다리를 조금 다쳤을 때 제가 너무 걷지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김소희 권사님이 저를 업고 응급실에 갔었어요. 최근에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다리를 조금 불편해 할 때마다 손과 발이 되어 주어서 너무
2: 정말
3: 감사하다.
2: 딸 같은
3: 네, 맞습니다.
1: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눈망울로 지금
3: 네, 결코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0: 그런 눈방울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1: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0: 저 말 잘 들어요, 요즘.
2: 저희가 지난, 조금만 말을 덧붙이자면, 지난 2월에 설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척추 골절이 되셨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고. 지금까지 고생 중에 있으신데, 네. 그 병간호는 이제 많이 제가 못했지만, 네. 한 두 달여간 병원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모셨을 때, 저희 선생님이 바로 다리가 골절이 되신 거예요.
1: 네. 양 어머니가.
2: 네. 네. 그래서 두 어머니가 아프셔서.
1: 두 어머니가.
2: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지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골절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골절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예. 김선남인데요. 선남 선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의 예. 골절이 낫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아우 짧은 시간밖에 네. 찬양 마지막 곡을 네. 들을 수밖에 없는 네요. 두 분의 찬양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훈훈한 어버이날에
3: 네, 그렇습니다.
1: 예, 뜨란 라이브 음악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3: 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알아야 가짜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4: 예수를 알아야 가짜 두려움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 안에 분노가 쌓이도록 양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또 이웃과 세상에 대한 분노, 더더욱이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자라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분노의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결국 터집니다. 바로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분노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못됐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누가 키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책임을 먼저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과 태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녀 안에 두려움을 키우고 분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는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고 분노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실패한 부모가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지요. 자녀가 무능하면 무능한 부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넉넉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부모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자녀의 두려움을 키우고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두려움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라. 너희 불안으로 자녀를 몰아붙이지 말라. 너희 분노로 자녀를 욱박지르지 말라.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질서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지요.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두려움은 인간을 짓누르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경계선이었으며 자유의 질서였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 가운데 인간이 빠져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다정했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두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도 자신을 무너뜨릴 원수로 느껴졌습니다. 세상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실패가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병든 것도 두렵고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자녀가 두려운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히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자 인간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인간 삶에 파고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곡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비극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부모가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였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라. 주인이 되어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녀에게 비슷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하지요. 성공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네 인생은 다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돼. 결국
믿을 수 있는

있는 사람은 네 자신뿐이야. 이렇게 우리도 자녀에게 말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자녀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말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자녀 자신의 잘잘못으로 결정되는 운명, 바로 율법 아래 세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 없는 율법의 선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네가 잘하면 성공하고 네가 못하면 실패한다. 네가 성공하면 인정받고 네가 실패하면 무시당해. 그러니 너는 반드시 너를 성공시켜야 돼. 여러분, 이 가르침 아래 사는 자녀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한번 실패하면 이것이 끝이야 라는 강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실패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듯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이번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끝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공시켜야 되고 절대 실패치 않게 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짐에 짓눌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두려움, 이 불안은 결국 그를 분노의 사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부모에게 분노할 것입니다. 왜 부모는 부자가 아니냐고, 똑똑하고 잘나지 못했냐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분노할 것입니다. 세상에게도 분노할 것입니다. 왜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나를 거부하는가? 왜 저 회사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분노합니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왜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그대로 뒀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의시되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비꼬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에 붙잡힌 짐승이 앉아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붙잡힌 짐승은 뭐합니까? 반드시 짖습니다. 아무리 얌전한 개도요, 두려움에 붙잡히면 주인도 물어버립니다. 분노합니다.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회지요. 당장 안 사면 당신만 손해본다. 당장 이것을 안 하면 당신은 뒤처져. 당신 아이도 뒤처져. 이것이 없으면 당신의 노후가 불행해.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 공포 마케팅, 가상의 두려움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바로 이 만들어진 두려움,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더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도 하고 천국 가게도 하고 지옥 가게도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삶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올무에 걸린답니다. 사람의 시선에 묶이고 사람의 평가에 묶이고 사람의 말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만들어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바로 두려움,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압도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압도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어느 학자는 경외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와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자연 앞에 가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경외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와 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 가볍게 봐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람에게 쏟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버리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다. 그런데 그 심판을 내게 쏟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쏟으셨도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셨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났다.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자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경외해라라는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경외하라, 압도당하라, 이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경외심을 갖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들이 내쫓긴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했던 두려움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도 평가도 비난도 거대한 태풍처럼 보였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압도당하니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작은 바람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았던 것들이 우리를 죽일 실력도 없고 죽일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이라는 말을 통해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취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실력이 안 돼, 수준이 안 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사람이 주는 두려움은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라, 꾸중을 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 이 말은 바른 길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쳐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치는 길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르쳐라. 참된 길과 거짓 길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이 뭘까요?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영어성경으로 보면 유일한 길이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많은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결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시니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가르쳐라.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나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너의 인생의 구원자는 너야 너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너의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믿음이 급속하게 흔들리고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죠. 놀 데 없으면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났었죠. 음악도 최고였고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악기도 다룰 수도 있었고 참 그 고급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최신 정보였어요.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병든 사람은 병고침도 받았던 것이 이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그것들을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만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더 심리적 위로와 상담도 세상이 더 잘합니다. 요즘에는 병이 들면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병원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 가십시오. 또 여러분 기르는 뭐 반려 동물이 있다면 동물병원 가셔야지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주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전에 교회가 주었던 그 재미, 그 즐거움, 그것을 교회에서 찾기 위해서 오신다면 교회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더 좋은 만남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또 더 좋은 음악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또 마음의 위로나 몸의 치료를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교회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에요. 답답하기만 하고 세상이 그것들을 더 많이 줘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000명을 이렇게 먹이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연호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 따라오면 너희들 절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 이렇게 능력 많아. 이걸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님의 진짜를 가르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 믿어야 돼.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안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안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즐거운 인생, 위로받는 인생, 부요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 떠납니다. 교회가 주는 인간관계나 유익이나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0: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만 제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현재의 두려움과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너 교회 열심히 다녀, 애배 빠지지 마, 너 교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종교적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신지,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이것을 알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 부모인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른 신앙 고백위에 서라. 그리고 너의 두려움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라.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자녀를 양육하라. 그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생각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겠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안연하게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요. 문예정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가 모진 고난을 이기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간구함으로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을 바라며 밤낮으로 부르짖던 부모님들의 기도.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지역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외로이 싸우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자 샵 0153번, 오늘은 광주지사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첫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테너 윤서준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0: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전북과 광주, 전남 동부 목포지사가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오늘 힘이 좋은 일을 이루실 텐데 함께 기도함으로 그 좋은 은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목사님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1: 아, 맞아요. 네,
0: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첫 기도를 함께 하는데요. 특별히 지난 4월 우리 호남권 연합 전도대회로 우리가 정말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아,
1: 큰 은혜였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오는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이번에는 영남권 전도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우리 영남권 전도대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복음 방송, 극동방송이 더욱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이 전도대회 가운데 또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또 영남권 전도대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 첫 기도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1: 하나님, 호남권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 전하여 하나님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호남권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새 생명을 얻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전도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남권 하나님 전도대회에 더욱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먼저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 모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제사장님과 하나님 직원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모든 일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전도대회에 필요한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여러 환경도 날씨도 하나님 음향시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하나님 준비도 주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과 하나님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이번에도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직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샘 주시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죽음 떤 영혼들은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성도들은 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호남권 함께 연합하여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 주님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크신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옵나니 아버지요 우리의 기대보다 크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이어지는 영남권 연합 전도대회도 또 오늘 함께 기도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길 원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광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인데요.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온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5322번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법정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께서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 요청하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5322번님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우리 5322 성도님의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험사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소가 되어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암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거하여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그 마음의 낙심의 말이 낙심의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바 되는 영원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그리하옵나니 우리 성도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그대로 진실함을 보시고 아버지여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억울함을 주여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 성도님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의 억울함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양한 우리 성도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하셨다는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8935번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 외롭지 않고 더 따뜻한 날 보내기를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7177번님,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부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소원이 살아생전 성취되게 하옵소서 라며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목사님,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아멘. 하나님, 8935 성도님, 7177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어버이날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

0: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버이 날을 맞아 하느님 소외된 이웃들 외롭지 않고 따뜻한 날 되기를 하느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었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이제 연로하여 너무나도 외롭고 하나님 홀로 지내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그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전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천국의 은혜를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자녀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모님들이 예수께 돌아오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935 성도님 이제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믿음의 부모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남은 여생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이신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나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우리를 향하여 강건하라 말씀하시고 건강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약보다도 병원의 치유보다도 하나님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 부모님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암덩어리들 암세포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추적하시어서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몸의 면역력이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부모님들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하나님 요월나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치유의 이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의 치료를 통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살아 치유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평생 사랑을 베풀고 또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어서 3411번님 자녀와 사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요청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자녀 승민이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또 승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릎 꿇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사위 양현준 영혼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 섬기시는 세한교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0: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적 주시고 목적을 잃은 능력을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는 귀한 형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리우승아, 하나님 아버지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자녀 되기를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양현준 하나님 사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가정되어서 하늘의 복, 하나님 그 기도에 열쇠로 하늘의 문은 여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그 믿음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마음 하나님 귀 여겨주시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려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 세안교회를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능력과 권능으로 더욱 부흥하고 세워지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더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김사무엘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0: 4629번님, 태신자였던 자매가 뇌출혈로 치료 중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함께 교회로 나아가 예배드리기까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목사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태신자 자매님을 위해서 또 기도 요청하신 4629번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우리 4629 성도님, 하나님 태신자였던 자매님이 하나님 뇌출혈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뇌출혈로 고생하는 하나님 자매에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메어오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까지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 치료 중이신 하나님 자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뇌출혈의 증상 말끔함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회당장이었던 하나님 딸에게 나아가 그 죽음 가운데서라도 달리다고 이란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치유받는 하나님 자매에게 아버지여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굳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여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옵나니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리하여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내 질병과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치료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향하여 유월라파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온전히 치유 회복되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0789번님,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요. 몸 저림과 근육통, 눈이 뻑뻑하고 현기증과 머리가 답답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0789번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그 십자가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질병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셨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혈압약과 고지혈증 하나님 약을 먹으며, 하나님 후유증으로 우리 성도님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옵나니 아버지여, 그 현기증이 나고 갑갑한 증상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옵나니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관도 튼튼해지고 혈리 흐름이 좋아져 몸지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여, 이 병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음식 조절과 하나님 운동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그 심령의 기쁨은 육신의 양액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회복되어 그 심령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심히 좋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9772번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구안화사가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엔 손목 수술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목 수술도 잘 되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9772번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772번 성도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치유받아 50% 좋아져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저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 감사하고 있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여, 얼굴에 굳어진 근육과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하사로 오게 하는 하나님 그 질병의 근원을 아버지 완벽히 치유하여 주시어서 100% 좋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심령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여져서 심령의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회복에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역사에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손목 수술하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온전하게 수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손목 증후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아픈 손목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목의 근원은 손목의 근육은 자유롭게 풀어질지어다. 굳어진 근육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일상생활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데 아버지여 은혜롭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치유받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감사하는 응답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회복시키시어서 영광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2467번님 1차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오늘 2차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단순히 만성피로 증상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또 주변에도 아픈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는데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2467번님과 함께 오늘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

0: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인데요. 방송으로 나누지 못했지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2467 우리 성도님 1차 갑상선 한증증 진단을 받고 하나님 2차 검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검사를 통하여서 이전에 좋지 않았던 걸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이번 하나님 검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요알라파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과 심령과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피로를 이기고 하나님 그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에 능력과 세임이 더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치유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하나님 많은 한우들을 보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이 치유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강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요할라파의 이름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남권 전도대회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심히 좋게 하고 계시옵나니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히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육신에, 하나님 교회에, 사역에, 하나님 사업 현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했고요.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기도의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에서는 2026 어린이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서석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52-3222번, 010-6652-32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의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라는 뜻은 공허, 가치 없음, 거짓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거죠. 또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심지어 예배 때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름을 오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무슨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신중히 살피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이 계명 역시 삶과도 관련됩니다. 평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어떠하기에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것은 모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출애굽 사명을 맡기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 성경은 보통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름을 묻는데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이름이냐 이상하게 생각되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그 본질을 한마디 이름으로 인간 언어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I am who I am은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해석했는데 원문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자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존재하는 분,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을 따랐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 존재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는 그 원인이 다 외부에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이 건물이 존재하게 된 것도 외부에서 힘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 피조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존자이고, 자존자라는 이름을 갖지 않는 다른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인 거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또 여호와라는 이름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한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저 멀리 인간과 떨어져서 독야청청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 은혜, 인자와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특성과 성품을 다 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인자를 더해달라고 의탁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하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 역시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 나는 누구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종기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더욱 그래야 하겠습니다. 모든 분이 소극적으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 우리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다스리는 육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정자와 지도자는 땅에 썩어질 권세 위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힘과

0: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부르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반드시 임한 심판을 알게 하옵소서. 극동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얇아진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가정구원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 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가 주체가 되는 가정중심 신앙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앙전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포럼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서울 용산구의 충신교회 미래 목회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감소 문제를 신앙 전수 구조의 붕괴로 규정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전호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겼던 부모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가정 내 신앙 교사로 직접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신교회는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아기학교와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통해 신앙을 지식이 아닌 함께하는 경험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3040 세대와 다음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역동적인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역시 부모의 신앙적 헌신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부서에 맡겨두는 것은 위임이 아닌 방임이라고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음 세대에 최우선 배치하는 전략적 리더십이 한국교회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북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추진됩니다. 지역교계는 이와 함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에도 나서 복음의 정신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운영위원회는 어제 설명회를 열고 1892년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의 사역을 담은 2부작 다큐멘터리를 올해 성탄절 상영을 목표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킨과 드루 선교사 등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교육 선교와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지역교계의 민족 계몽운동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 김동하 목사는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해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작은 다락방이 전 세계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안식처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에 위치한 선교사 사랑방 위드엠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갈 곳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미영, 장월방 선교사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공간으로 교단과 단체를 불문하고 선교사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나누며 쉴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지향해 지난 3년간 2천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위드엠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은퇴나 비자 문제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와 캘리그라피 등 실질적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홀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곁을 지키고 트라우마 상담과 임대주택 안내 등 선교사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세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미영 본부장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섬겨온 선교사님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망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이른바 통일교 2세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본 내 2세 피해 당사자인 다무라이치로 씨는 최근 교계 인터뷰에서 2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시도 자체가 전례가 드물어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최근 통일교회 2세 청산연락회를 설립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2세들이 피해 신고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이단교리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봐달라며 한국 내에서도 다수의 2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총회 서기부에 서류를 접수한 후보는 총무 재임에 도전하는 박용규 목사를 비롯해 전주 은광교회 한기영 목사와 새능력교회 박절수 목사 등 모두 3명입니다. 예장합동총회 교단의 행정과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는 임기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 속에 숨어 지낼 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하며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 나오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걱정으로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평안의 삶으로 완벽하게 옮겨 주십니다. 오늘 하루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그 길에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교통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또 김포 순문교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용 집사라고 합니다. 무역 과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 중이고 또 미용 기자재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선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인 박지홍 집사님의 교회 소개로 시작합니다.
2: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김포 순복음교회고 저희 최영길 담임 목사님께서 심어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배 회복,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6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됐었는데 정말로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3: 박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2: 그 우연찮은 기회에 소매 매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그 해외 각국에서 유명한 또 어떤 성분과 효능들이 인정된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해서 또 한국에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샴푸대에다가 마사지 기능을 최초로 넣어서 제조해서 지금은 3년째 한국 전국에다가 유통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 선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3: 박지홍 집사님과 동역자들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비전입니다.
2: 일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00군데의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그 학교가 주말에는 예배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자가 저희의 목표였고 실제로 저희가 2016년도에 은퇴하신 그 선교사 아버님께서 현장에서 지휘감독 하실 하에 저희가 교회 및 학교로 사용되는 건물을 캄보디아에 지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3: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2: 86년도에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호주 시드니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됐었고요. 그때 다니던 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0: 하나님을 옆에 두고 제가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3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제가 주행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할 업무상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이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저희 교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행 중에 운전 중에 올림픽 대회에서 만났던 게 또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박지용 집사님이 극동방송 선교 사역에 동역하는 마음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0: 호주에서 초중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군생활을 위해서 잠깐 들어왔었다가 원래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장환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제대 후에 한 2년 반 동안 영어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김장환 목사님께서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감사했었고 그리고 잊지 못할 저한테 인생의 은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신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언젠간 제가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김장환 목사님께서 하시던 사업들 또 하나님의 사업들에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전부터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회사가 너무 잘 운영되는 그때 잊지 않고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박 집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선교 동역자가 되라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0: 멜번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과 이남주 사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처음으로 이렇게 음성 편지를 띄우는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그 성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 가치관이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길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또한 정말로 저희 가족의 큰 감사거리고 또 자랑거리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생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삶으로 표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 가문,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삶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팩트들을 저희 자손들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향한 박지홍 집사님의 마음에 이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설립 전부터 저희가 항상 기도해왔던 건데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또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00군데 학교를 짓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또 그들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 한 영혼이

0: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싶은 것이 저희 회사의 소망입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이며 김포 순복음교회에 섬기고 계신 박지홍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0: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1: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평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네.
3: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2: 이남 이녀고요.
3: 삼남매.
2: 사남이.
3: 사남매.
2: 이남 이녀.
3: 와. 지금.

0: 몇 살이에요, 개들이 다?
1: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0: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1: 안 보이는데. 많아요, 목사님.
0: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1: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0: 네네.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1: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0: 오빠 친구?
1: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0: 와. 네.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1: 아니, 늘 좋은 오빠였죠.
2: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1: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2: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네,
1: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2: 네. 네.
0: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1: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0: 그럼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1: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2: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네.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1: 네.
2: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 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가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이렇게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2: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선교사 섬긴 이야기 네.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네.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또
2: 그렇죠.
1: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2: 네.
1: 네.
0: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1: 네.
0: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1: 네.
0: 무슨 의사예요?
1: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0: 정형외과.
1: 네, 네.
0: 뼈 부러지고 그런데
1: 고쳐.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네.
0: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1: 시청역 성모 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0: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네.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1: 그러면 저 네.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0: 네네. 네.
1: 뭐가 네. 제일 잘해요, 남편이?
0: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아,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1: 그러면 저 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0: 맞아요.
1: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0: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2: 네.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0: 네네.
2: 네.
1: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네.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네. 결혼은 했어요?
0: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1: 벌써?
0: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네. 다 해외 네.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2: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네. 네.
1: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0: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선수예요, 목사님.
1: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0: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생님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에너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2: 아, 다른 두 자녀도 네.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네,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0: 네, 네. 네.
1: 그럼 부모님들은?
0: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1: 그렇구나.
0: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아.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 됐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2: 와.
0: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1: 그럼 시댁은?
0: 시댁은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2: 와 그러셨군요.
0: 네네.
2: 네.
0: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2: 야 권사님께서 또 한 네.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0: 맞아요.
2: 뿌린 역할을 하셨군요.
0: 네네.
2: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네.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0: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얘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다녔어요.
1: 교회 가기 시작했고.
0: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문하게 됐죠.
1: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0: 네.
1: 무슨 뭘 가르쳤어요?
0: 제가 영어영국을 나와서요. 영어과 교수 조금 했어요.
1: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0: 네.
1: 그 다음에는 교사 접고
0: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쩍부쩍 정신없이 살았죠.
1: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0: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2: 아.
0: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1: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0: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0: 저 영어로 외웠어요.
1: 한국말로 외우죠.
0: 한국말로. 네.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1: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0: 네. 그럼 어디서 걸러서 외워요?
1: 친구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 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2: 주제별로 네, 분야별로 네, 1189절을
1: 그러니까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네.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0: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네. 요만한 쪽지에다가 네, 네. 바쁘니까 네. 나 그거 보면서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네, 네.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네.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1: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 네, 네.
2: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2: 찬송의 가사, 네. 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1: 네, 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2: 그래서
0: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1: 근데 믿음은 네.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다 그럼요. 믿음, 찬송, 설교. 네. 그게 좋죠.
2: 아, 그러면
1: 믿는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2: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2: 네.
0: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2: 네네.
0: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네.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2: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네, 뭐
0: 여의도
2: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 수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 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0: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2: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0: 아 그러세요?
2: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0: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1: 그렇죠.
0: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1: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0: 맞아요.
1: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0: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 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네. 그 찬송 인도 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0: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네, 네. 네. 예수님 아니, 찬양 같은.
2: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네.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다 하면 연결을 해 나는.
0: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0: 아,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
2: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죄짐 벗고 네. 보니 네. 슬픈 마음은 이 세상.
0: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0: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2: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0: 아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막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1: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0: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1: 아.
0: 네.
2: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0: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종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1: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

0: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할아버지 사셨을 적부터 어머님은 광주리 하나로 살림을 맡았습니다. 서롬으로 얼크러진 머리를 손빗으로 가다듬으며 살림의 틈을 야무지게도 짜냈습니다. 봄, 여름은 푸성기로 광주리를 채우고 가을, 겨울엔 과일로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솔껍질 같은 손으로 광주리 한 구석에 내가 기둥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담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오늘 아침 어머님은 내 기도가 담긴 광주리를 이고 살림문을 나섰습니다. 이창건 아동문학가님의 어머니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정말 사진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아주 오랜 시절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의 기도로 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열심히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 무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모두 우연으로 생각할 뿐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셔서 행하셔야 되는 상황과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했기에 자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감각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시라고 말하며 이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과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만을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개입하실 분으로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은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오늘 바쁜 일상 다 뒤로 하고 부모님의 즐거운 하루를 위해서 다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앤

0: K&D 센터 디렉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의 하루와 또 노동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먼저 해외 노동자들, 그러니까 해외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간 북한 주민들이 보통은 언제 하루를 시작하나요?
1: 저희가 북한 노동자들의 이런 일과표 같은 거를 입수를 했는데요.
0: 아, 네.
1: 이게 저녁 그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파트 이렇게 좀 나누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15시간이래요.
0: 15시간이요?
1: 15시간이라고 그 중간중간에 무슨 뭐 총화 같은 것도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각보라고 해서 학습도 해야 돼요.
0: 각보?
1: 예.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네. 뭐 자력갱생이 키워드야. 이번에는 뭐 한류 문화를 뭐 처단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0: 그리고 뭐 생활총화 자아비판,
1: 네.
0: 상호비판도 하고
1: 그런 것도 하죠.
0: 다 있는 거예요.
1: 네네. 그리고 막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막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학습을 했으면 그걸 또 외우고 자기가 또 통독하는 뭐 시간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5시간씩 일하고 어떻게 언제 잠을 자냐 봤더니 거의 한 5시간 혹은 6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0: 24시간 가운데 15시간을 일을 해야 되면 일어나자마자 일 시작이 아니라 일어나서 또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하고
1: 네.
0: 이런 시간들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 15시간의 첫 시간대가 언제인 건가요?
1: 그러니까 주간 시간대를 보자면 하루는 보통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5시에 진짜 일어나야 하는 네.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0: 맞아요.
1: 진짜 알람이 울리기 전 간부의 지시로 모두 일어나서 세면을 마치고 집합을 합니다. 6시가 되면요. 이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늦으면 충성심 부족이다. 이렇게 기록돼서 당연히 나중에 사상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불이익이 들어가는 거죠. 정치적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0: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5시 때에 출근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 네네.
0: 아침밥은 좀 챙겨주나요?
1: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먹는다라는 개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1: 만약에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이에요. 수산물 가공 공장이 진짜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놓인 것들을 뭐 굴을 굴의 껍질을 깐다든지 그 수산물에 뭐 비닐을 벗겨낸다든지 이 손으로 하는 다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 하는 작업은 옆에서 누구 그리고 이제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같은 걸 주겠죠. 그것도
0: 네.
1: 옆에 두어서 먹으면서 일을 하는 그리고 잠깐 밖에 빨리빨리 먹으면서 그냥 끝내고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다른 뭐 국제사회나 아니면 이곳에서도 그렇고 노동자의 권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저는 휴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1: 네.
0: 하거든요. 근데 아침밥부터 그렇게 일하면서 먹어야 되면 15시간이면 제가 볼 때 아침, 점심, 저녁 그 세 끼니가 다 포함된 챙겨야 할 그 시간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점심, 저녁도 잘 챙겨주나요?
1: 이번에 저희가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개개인에게 중국 공장이 북한 노동자 개개인하고 이렇게 맺은 계약서인데요. 거기를 보니까 휴게 시간 그리고 뭐 어디 다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알아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0: 네.
1: 우리는 정확하게 뭐 휴게 시간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는 계약서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점심시간 대체로 고작 30분 남짓 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에는 그냥 옆에서 먹어야 되겠지만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긴 하는데 좀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녁 퇴근은 오후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연히 이제 하루가 끝나면 몸은 거의 지쳐서
0: 네.
1: 녹초가 될 것 같지만 숙소에서 개인 시간을 갖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또 통독을 해야 되고 뭐 비판의 시간 당연히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내가 개인이 내가 뭘 하러 여기 나왔지 그런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게 12시간 이상만 일해도 휴게 시간이 지켜져도 사실 다음날 골골대는 게
1: 그렇죠.
0: 일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건강 문제나 안전 문제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쉽진 않지만, 조금 조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 안전모라든지 장갑, 보호장비, 이런 게 없이 기계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거죠. 이 뒤에가 더 문제입니다. 부상자가 나와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요. 곧바로 다시 현장에 나가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지바퀴가 없어지면 안 돼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업소의 그 근처라든지 아니면 협약을 맺고 있는 병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만한 그 시간과 돈과 이런 걸줄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은 거죠. 그거를 그러면 북한 당국 관리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니도 내라. 그리고 그 시간 못한 것들은 다 제하겠다. 이거는 충성심의 문제인데 너 그거를 다 감당할 자신 있냐?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만 처벌받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가족들한테도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압박을 해서 그냥 다시 돌아와서 또 그냥 일을 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또 일하는 그런 모습이 그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런 구조라면은 정말 건강이든 안전이든 다 뒷전이겠어요.
1: 그렇죠. 이 북한 당국은 이제 외화벌이만 충당이 되면 되고, 우리, 북한이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 5만 세대 산림지 건설이라든지, 평양 5만 세대 산림지 건설이라든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뻣쩍한 그런 그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만 건설하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노동자들은 소모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0: 근데 국제사회에서 정한 노동에 대한 규제가 있을 텐데요.
1: 네.
0: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에 관해서. 근데 이 규제랑은 상당히 어긋나 보여요.
1: 그렇죠.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당연히 금지하고 있죠. 근데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 기준에 완전히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그리고 자유도 억압당하고 있고, 7일을 쉬지도 않고 일하는 그런 구조. 이거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노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자가 거부할 권리도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유엔 인권조약 제7조에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동자가 기계보다 못하다라고 증언을 한 것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근로 기준 위반이 아니라 국제 인권법 위반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0: 월급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 예, 겉으로는 월 150에서 200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가 쥐어준 돈은 20에서 30달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상납금, 충성회 외화벌이 과제 이런 걸로 당연히 갈취해 가져가는 거고, 노동자의 생활은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면요, 이 돈을 가지고 딴짓을 하지 않을까, 탈북하는 데 쓰지 않을까, 탈출하는 데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부에만 기록되고요. 가끔씩 보여주기만 합니다.
0: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다.
1: 한 번에 몰아서 주죠. 이 사람이 송환이 될 때,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참, 이 월에 150에서 200달러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뭐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지만, 그 제가 보니까 여기 남한에서만 시간당 벌수 있는 최저 돈이

0: 18달러인 거를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1: 그렇죠. 이게 중국 노동자들도 이 돈 가지고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이른바 3D 업종이거든요.
0: 네.
1: 어렵고 힘들고 정말 더러운 일을 북한 노동자가 다 쓰는 거예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은 아, 이 정도 가지고는 너의 그냥 일당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150에서 200달러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0: 네.
1: 근데 거기에서도 그 북한 당국이 다 떼가고 다 가져가고 외화벌이를 충당하고 충성자금으로 충당하고 통치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0: 마땅히 누려야 할 바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외화벌이를 온 북한 주민들이 한마디라도 뭔가 자신의 의견을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1: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신소재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면 상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중국도 중국에 나가면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김정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괴롭힌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자들은 체념해요. 내 몸은 그냥 기계처럼 쓰다 버려진 존재라고 말하는 토로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불만의 사이드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감옥에 찍히고
0: 네.
1: 귀국 후에 처벌 혹은 가족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래도 체념을 할 수 있다는 건 일말의 희망이나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숨죽이면서 일을 하는. 그래도 우리 사회주의 이상 국가인 이 우리 조선에서 나를 이렇게 버리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일반하는 거죠. 하지만, 돌아왔을 때, 손해준 돈이 거의 없어서, 그냥 허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좌절감은 결국 노동자의 마음 속에, 진짜 응어리 응어리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이제 매달 일정에게 외화 과제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내년에 1월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9차 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의 외화과제를 뭐 두 배, 뭐 세 배로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노동자들이 과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간부들은 이를 빌미로 감시와 처벌을 또한 강화할 수밖에 없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야근까지 강요되는 그런 구조에 빠지는 것인 거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는 또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제됩니다. 2인 1주로 묶어서 도망치거나 규칙을 걸면 함께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굳건해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더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연이은 감시와 약탈 속에서 좌절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속히 개선돼야 될 텐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잠들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하루에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무엇보다 복음통일의 그날 남과 북이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A&D 센터 디렉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가끔 연애, 결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남들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대화에 대해서 이쁜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1대1의 대화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빚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 대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께 예쁘게 말하는 선물로도 효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예쁘게 하면 얼굴도 예뻐진다나 뭐 어쩐다나 예? 우리 예수님께도 예쁘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요. 자,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예쁘게 한번 고백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미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미리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식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사랑합니다 아주 예쁜 말로 예쁘게 하셨죠? 예쁘게 말하는 거, 그냥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쁘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우리 그 자녀잖아요. 예쁘게 얘기해야 되죠. 막 불평, 불만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은혜, 감사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날,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하면은 어딘가요?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자, 오후 3시에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그 앱에서도 무료로 글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겠다 하는 부모님들께 앱 설치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도 화성, 맞아요. 때에 맞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모두를 살리는 말이 되겠네요.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고흥에서 8720번님, 광주, 부천, 평택,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인천 듣고 계세요. 아까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곡 한번 들려드렸는데 강원명의 목소리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강원명이 부릅니다. 사랑은

네, 사랑은이라는 찬양 좋죠? 강원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6번님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대전에서 택배하시면서 우리 7769번님 들으시면서 앱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네, 5524번님도 경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왠지 이 찬양 이 날씨 너무 좋을 것 같다고 6958번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자, 동탄에서도 오늘 휴무라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긴 방학 중인 아들이랑 같이 있다고 어떻게 전화 이따 해볼까요? 5376번님, 아들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경주에서 택배하면서 배달하시면서 5215번님 듣고 계시네요. 이 시간에는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구나. 힘내십시오. 네,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이쯤 이제 나른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5215번님. 예쁜 두 딸 데리고 친정 가는 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79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 아버님의 가정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제야 기억이 된다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짐이라고. 아유, 그렇군요. 38년 전에 약혼식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남편과 함께 특송으로 불렀죠. 대구에서 와이셔츠 다리미질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대구 10일에 영남권 전도대회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0697번님 관심 가져주셔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1359번님 방송 듣고 계시네요. 와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이 Mother's Day라고 Mother's Day.

0: 그렇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새깨라를 2483번님이 듣고 계십니다.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성남 우리 택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전도 요청이 있었어요. 전도 요청이 조카 며느리, 그쵸? 조카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해놨답니다. 얘기까지 해놔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놨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을 것 같, 아, 고객이 통화 중이랍니다. 아, 잠깐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끊었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아,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이시은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우리 김수남 어머님께서
1: 네.
0: 지금 보니까 숙모라고 부르신다는 것 같은데?
1: 아, 네, 맞아요.
0: 맞죠? 우리
1: 네.
0: 숙모님이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이시은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사연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1: 아, 예.
0: 극동방송 혹시 아세요?
1: 네,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어떻게 그 숙모한테요?
1: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고요.
0: 네네.
1: 그냥 이름은 알아요.
0: 이름은 알아요.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죠?
1: 네.
0: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1: 교회는
0: 네.
1: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다녀본 기억은 있고요.
0: 그래요.
1: 엄마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서
0: 네네.
1: 임신하셨을 때 조금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긴 했어요.
0: 아,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1: 초등학교
0: 찬송가도
1: 저학년 때까지?
0: 듣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겠네요.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 방송이.
1: 아, 네.
0: 아,
1: 아,
0: 모르셨어요?
1: 그거는. 네, 그거는 잘 몰랐어요.
0: 아,
1: 그냥 극동 방송이 있는 건 알았는데,
0: 극동
1: 여기
0: 방송이
1: 기독교.
0: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 교회.
1: 아,
0: 예.
1: 네.
0: 예수님 이렇게 알리는 방송. 근데 우리 이제
1: 네.
0: 우리 김수남 숙모님께서 교회도
1: 네.
0: 잘 다니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예.
0: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이제
1: 네.
0: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듣고 계셔서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 자, 당첨이 됐으니까 제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 네.
0: 선물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수국 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그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거
1: 네.
0: 고르시겠어요?
1: 아, 저는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유산균 드리고 우리 숙모님 때문에 선물도 받는데, 그쵸? 우리 숙모님도 하나 드려야겠죠? 숙모님은 어떤 거 드리면 좋을까요?
1: 아, 아까 말한 것 중에서요?
0: 네네.
1: 네, 같은
0: 같은
1: 유산균으로 해주세요.
0: 유산균.
1: 네.
0: 같은 유산균. 자, 우리 숙모님 유산균 좋으실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숙모님.
2: 네,
0: 어떻게
2: 안녕하세요.
0: 유산균 좋으십니까?
2: 네, 좋아요.
0: 좋아요. 네. 자,
2: 네.
0: 우리 이시은님.
1: 네.
0: 옆에서 지금 숙모님이 듣고 있었네요.
1: 아, 그래요?
0: 듣고
1: 네.
0: 있었고, 라디오 혹시 생방송 출연해 본적 있으세요?
1: 아니요.
0: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중에

0: 전혀 신기한 것 같지 않네요.
1: 아, 네.
0: 많이 출연해 본 것 같이 아주 차분하신 것 같아요.
1: 아, 네.
0: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두 분.
2: 시원아.
1: 아, 네, 안녕하세요.
2: 그래.
0: 자, 우리 숙모님께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사연을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네, 시은아라고 부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
2: 시은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 걱정 근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은이 민기 준우 근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있잖아. 천국 시민권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시은아.
0: 우리 이시은님.
2: 네.
0: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2: 아, 네.
0: 우리 숙모님이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었을 때요?
1: 그냥 되게 진심이 느껴졌고
0: 네네.
1: 되게 좀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0: 네.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1: 네.
0: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1: 천국이요.
0: 그렇죠. 아까 우리 천국 시민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숙모님이.
1: 네.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고요.
1: 네.
0: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2: 아멘.
0: 그거를 지금 우리 숙모님이 우리 시은님께 소개하고 예수님 같이 믿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시은님이 꼭 예수님 믿고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그러면 한번 그 결단에 결심을 하는 기도를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은님.
1: 네.
0: 자, 우리 영접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는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 지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2: 아멘.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요. 꼭 교회 가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실지 예수님이 누구실지

0: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평안을 좀 찾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0: 예.
1: 이번 주나
0: 예.
1: 아니면 좀 상황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0: 다음
1: 생각을
0: 주에? 오케이.
1: 했는데.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숙모님하고 같은 울산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면서요.
1: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이시은님의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집 주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아니면 그 주위에 좀 교회 다니는 잘 아는 사람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0: 예.
1: 아는 사람은 없고요. 집 근처에는 일반 교회는 없고 천주교회 하나 본것 같거든요.
0: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이번 주는 안 되면 다음 주부터 한번 용기 한번 내보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그리고 숙모님이 다음 주에 다음 주한 주는 숙모님 교회 섬기는 것보다 한 주는 좀 이렇게 조카 며느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 교회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1: 혼자도 잘갈것 같아요.
0: 잘갈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1: 네, 시은이를
0: 다행이고.
1: 믿어 볼게요.
0: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 네.
0: 울산 극동방송 통해가지고
1: 네.
0: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부탁드립니다, 비디님.
0: 예. 자, 우리 이시은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숙모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1: 네. 저희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예.
1: 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0: 그래요. 오늘 이시은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수남 권사님 너무
1: 네.
0: 고맙습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시은님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권사님이 아까 잠깐 저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닥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조심조심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은님 꼭 거의 뭐 무교입니다. 하나님께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자,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으니 주 예수 하늘나라.

0: 내 영혼이 은총이와 토부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또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 조카 며느리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숙모님께서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도 요청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상대방이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도 또 전화 요청이 있네요.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언니와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근데 형부에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다 미리. 제가 그러면 형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이라고 하시네요. 경남 통영.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황삼연님 되시죠?
1: 네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운전 중인데 잠깐 갔다 갓길에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갓길에 대려고 하세요? 예, 갓길에 좀 대주시고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네. 김인수라고 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도 타고 계시나요?
1: 네.
0: 그러면 일단 운전하시는 동안 아내 좀 바꿔주시겠어요?
1: 아니요, 갓폰이라서.
0: 아, 그러세요? 두 분 다 듣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갓길에 네. 주차 한번 해주십시오.
1: 예, 지금 다가갑니다.
0: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주차합니다.
0: 예, 예. 우리 처제죠. 김은영 처제가
1: 네.
0: 저희 극동 방송에 언니하고 형부 이렇게 사연을 아, 보내서
1: 네. 예.
0: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네. 자, 언니 옆에 계시나요?
2: 네.
0: 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지금 통영에 와 계신다고 그러네요.
1: 네네.
0: 다른 지역에 있다가 통영에 오셨나 봐요, 지금?
1: 네, 부산에서 내려왔어요.
0: 아, 부산에서. 부산에서.
1: 처갓집에.
0: 처갓집에. 부산에서 통영이면은 한 30분, 1시간 걸리나요?
1: 1시간 40분 정도에.
0: 1시간 40분?
1: 네.
0: 아, 오래 걸리는구나, 더. 처갓집에 오셨구나. 네네. 자, 되셨어요? 갓길에?
1: 네, 되고 있습니다.
0: 아, 됐어요? 네. 되고 있어요? 아니면 됐어요?
1: 되고 있습니다.
0: 되고 있어요?
3: 됐습니다. 됐습니다.
0: 됐습니까? 됐어요?
3: 네. 네.
0: 자, 네. 됐어요. 됐어. 황삼연님. 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3: 김미자.
0: 김미자.
3: 예.
0: 김미자. 김미자 언니, 동생 김은영. 우리 은영이가 언니하고 형부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에 사연이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자 선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선물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고급 김부각 세트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정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화장품이었나?

0: 저 유산균이요.
1: 유산균. 아, 화장품 안 났나 그랬더니 아우 화장품은 됐어 그러는가요 옆에? 예?
2: 쓰는 게 있어가지고.
1: 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유산균. 네. 그러면 아내는 유산균, 본인은 뭐 갖고 싶은데요 남편은?
0: 저는 아내하고 같이 나누려고요.
1: 아내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유산균을?
0: 예.
1: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처제 때문에 지금 선물 받는데 처제는 뭐 줄까요? 처제.
0: 뭐 처제가 좋아할 게 뭐
1: 뭐가 있을까?
0: 뭐가 좋겠나?
1: 뭐가 좋을까? 자 우리 처제.
3: 네.
1: 처제는 뭐가 좋아요?
3: 저요.
1: 예?
3: 김부각 먹겠습니다.
1: 김부각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미자님.
4: 네.
1: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그 방송 생방송 출연해봤어요? 라디오 생방송?
4: 아니요.
1: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첫 출연입니다.
4: 네.
1: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에 우리 동생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했어요. 생방송 중에.
0: 아, 네.
1: 그것도 전국 생방송.
4: 그래요?
0: 네. 처제한테 고마워요.
1: 그러니까 처제한테 좀 고마워해야죠. 선물도 받고 네. 방송도 타고. 네. 근데 극동방송 아세요?
0: 네, 알고 있습니다.
1: 들어봤어요?
0: 네, 저는 극동방송도 한 번씩 듣고 합니다.
1: 한 번씩 들어요? 언니는요? 네.
2: 저는 들을 시간이 없어서.
1: 들을 시간이 없어서?
2: 네, 직장 다녀가지고.
1: 어떤 방송인 줄 아세요?
0: 네.
1: 어떤 방송이에요?
0: 뭐, 나라 기독교 방송이 많이 오지.
1: 기독교 방송, 그렇죠, 그렇죠. 두 분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0: 다니진 않아도 많이 저는 좀 아는 편입니다.
1: 아는 편이에요. 다녀봤어요?
0: 네. 다녀보기는 봤어요.
1: 아내분은요?
2: 저는 안 다녔습니다.
1: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2: 네.
1: 우리 그 김은영 동생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어요, 두 분에게. 두 분에 관한 사연. 자, 우리 은영 씨.
3: 네.
1: 자, 우리 형부하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네. 있잖아요, 그쵸?
3: 네.
1: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3: 형부 언니 너무 사랑하고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0: 아주 고마워. 항상 생각해 주는 게 고맙죠. 그게.
1: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생분이 얘기하다가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속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형부하고
0: 저도 예. 저도 처제한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거는 뭐 엎고 댕긴 거 그런 거 그런 게 기억 많이 나요.
1: 아이고 나지. 그래요. 엎고 댕겼어요.
0: 네.
1: 그러니까 형부하고 언니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나중에 꼭 천국 갔으면 같이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또 진심으로 네. 울컥하면서 얘기했거든요.
0: 네, 안 그래도 뭐 항상 뭐 저희 생각을 많이 해갖고 고맙더라고요.
1: 예, 우리 남편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내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아, 남편분?
0: 천국.
1: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지옥. 이 아니라 천국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생이 언니하고 형부가 꼭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에 신청을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우리 남편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0: 네, 저는 성경 공부를 조금 따로 했거든요.
1: 해보셨구나.
0: 예. 그래서

0: 나는 그런 거는 구절 가는 그런 것도 다 알고 뭐 네네. 상세하게 이제 의미와 뜻을 다 부각하지는 못해도
1: 네네.
0: 그러니까 읽으면 아무래도 좋은 말씀이 많고 하니까
1: 네.
0: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좀 많고
1: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두세 명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더 깊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꼭 교회 다니시라고.
0: 네, 가이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또 마음은 있어도 뭐 그게 힘들다나 어차피 핑계인데.
1: 네네.
0: 참 이 살아가면서 이 말까지 신앙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오늘도 몰라도
1: 네네
0: 마음은 항상 있죠.
1: 그러니까 뭐 핑계라고 얘기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핑계죠. 마음만 있으면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주위에 교회도 천지인데.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황사면님. 김미자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꼭 교회당을 한번 용기 있게 밟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감사합니다.
1: 일단 감사. 일단 감사는 왠지 불안한데.
0: 일단 3단까지 갈까요?
1: 그러니까 아, 3단, 4단. 일단 감사하고 그냥 안 가실 것 같은데.
0: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내야죠.
1: 천천히. 천천히 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팍팍 밀어붙이는 프로그램입니다.
0: 네, 극동방송도 오래됐죠.
1: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올해 창사 70주년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한번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0: 네.
1: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시켜드릴까요?
0: 뭐 일단은 뭐 소개를 받아보는 게
1: 알겠습니다. 좋겠죠. 일단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저 유산균 받기 전에 우리가 주소 받을 테니까 그 집 주위에 있는 건강한 교회 요즘 이단도 많아서요.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결심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잠깐 저하고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내분도 네. 같이 저 따라서요. 자,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0: 내
1: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부가 우리 처제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영 씨한테.
0: 처제 아무튼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 있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첫째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라도 첫째 건강을 해야 뭐 교회를 다니든 뭐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자 우리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래 오랜만이지.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은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님 오늘 이렇게 네.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4: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과

0: 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네. 우리 두 분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0: 자, 이렇게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죠, 동생. 언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꼭 우리 부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또 CCM 앨범을 발매하신 것 같네요. 4317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친정어머니 일주기 추모의 마음으로 신청하신 0913번님의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8795번님 어버이날 맞아서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장루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셨네요. 1324번님 이 사연 저희가 다음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카 며느리 사연 들으면서 7205번님 많은 눈물을 흘리셨네요. 자,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또 예배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단지 육신의 부성을 넘어 믿음의 선대 영적 건위자들을 의미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다음 세대 후손들 믿음을 이어가야 할 젊은 세대를 뜻합니다. 또한 돌이키다는 회개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서 단순한 아버지와 자녀의 감정의 전환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존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짜 돌이킴을 배우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며 복음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온 가정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에서는 2026 어린이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서석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52-3222번, 010-6652-32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한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시

0: 진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제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망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창피를 뒤집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의로우신 행동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구원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와서 주의 위대한 행동들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우심만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로우심은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비록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땅 속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나를 주님은 다시 불러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명예를 높여주실 것이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큰 목소리로 기뻐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우신 행동들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가 풀을 벤 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낙비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십시오. 왕의 나라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에 먼지를 핥게 하십시오. 다시스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 왕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게 해주소서.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왕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소서. 모든 나라 왕들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왕이 스바로부터 금을 넉넉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종일토록 그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들판마다 곡물이 넘치기를 바라고 언덕들 위로 과일들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며 그 과일들이 레바논의 나무 열매들처럼 탐스럽고 들판의 풀처럼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해 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 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했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사랑은 잘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든 좀 정성을 들여야 되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금방 쇠퇴하고 망가집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새 건물인데도 벌써

20몇 년이 흐르니까 뭐 고칠 곳이 굉장히 많고 계속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에 보면 요즘 뭐 꽃들이 굉장히 뭐 화려하게 피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조경팀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써야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뭐 식물 하나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는데 참 신기하게 식물은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주택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식물을 기르는 거 보면 외출을 좀 자주 하거나 좀 신경을 못 쓰면 금방 시들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는 이제 단독주택 백야드가 있으니까 조금 뭐 그렇게 넓지 않은 백야드인데도 금방 잡초가 자라고요. 잡초가 한번 자라면 그거 제거하기 어려워요. 제초제를 뿌려도 또 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뭐 기업은 물론이고 작은 식당 하나도 그냥 유지하지 못하죠. 한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웬만하면.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좋은 교우관계, 이거 공을 들여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커져 강아지나 뭐 식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그냥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왕국을 세우는 일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이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유들이 참 많이 있겠는데 더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잠시 한 두 가지만 다루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대 위기 중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주함. 현대인들이 다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지고 흔들고 있는 물질주의의 세상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의 특징은 소비주의입니다. 부지런히 벌지만 부지런히 소비하죠. 이게 이제 산업이 돌아가는 거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의 이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이 현대 이 상업주의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에 들어가면 정작 이 소비사에서 누가 소비되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과주의,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분주하게 만드는 삶의 이유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다. 욕망. 욕망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피로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관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은 다 피곤한 거잖아요. 나 피곤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이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로사회는 뭘로 가느냐면 개인주의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일 중독 정상, 이 과잉 활동성의 시대, 여기에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더 끊임없이 더 업그레이드 끝이 없는 거죠. 이런 이 문화에 저항을 하고 더 하는 문화에 그만 충분해, 이제 그만으로 충분해,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져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주해질 수밖에 없고, 분주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희생되느냐 하면 가족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니까 인간관계에는 시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자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회복이 안 돼. 시간은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밀함을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바쁨이 우리를 필요하게 만들고 필요하니까 개인주의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일만 하다 보면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정작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족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나? 우리의 욕망.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내면에는 물질주의가 있고 그 물질주의 속에서는 우리의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의 그 소비주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다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린 형태가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11절에 오늘 말씀 사랑장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점 그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의 핵심은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건데 어린아이의 일이란 뭘까요?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때를 쓸 때 보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부모가 뭐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장난감 붙들고 가게 안에서 들어놓아버리고 뭐 그냥 죽이라 그러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 이 어린아이는. 결혼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것, 나 혼자만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것. 그래서 결혼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의 만족에 더 집중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의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의기심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뚜렷한 성향이고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 면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내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안 먹으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데 함께하면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혼자 지내기에 편리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졌고 사실 혼자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20세부터 44세 여성 중에 무려 55.1%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우리 다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또 피곤해질수록 함께하는 삶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아도 사실은 별거와 같은 삶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 이혼도 많고 빈 껍데기 관계입니다. 그토록만 멀쩡하지 실제로는 뭐 별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것도 그리고 기간은 얼마 동안 합의를 했더라도 얼마 동안만 하라.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에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도시였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은 타락한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만 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들의 관계는 자의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많고 마귀가 공격을 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결혼관계를 깨뜨린 일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의 필요에 다가가야 하고 서로를 돌보야 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세심하게 돌보는 이 작업이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잡초가 생기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비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감춰진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 다른 것과 비교할 게 없다. 전도서 9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실 해 아래에서 전도서 기자가 참 헛되고 헛된 세상인데 그래도 그 이 헛된 세상에서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쁨에 도달하기까지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누리게 하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결혼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디자인한 핵심의 키워드 중에 이 관계성, 관계성. 그래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나만을 집중하는 이 사랑, 그죠? 이 병적인 자기애, 미숙한 상대라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나의 주장과 취향을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상대와 함께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하면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에서 타자로 옮겨지는 작업, 이기심을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모두가 군주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어떤 데는 내 주장을 꺾고 상대에게 져주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래서 성숙이란 뭘까요? 나의 섬김을 통해 상대가 기뻐할 때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돌보아서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랑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만 구하면 그건 쾌락적이고 육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혼의 남녀가 연애할 때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세요. 그러니까 벌써 데이트할 때부터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자세히 보세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헤어지고자 한다. 그 헤어져야죠. 그 남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기 힘들어요. 기다려야죠. 나의 육체를 탐하는 것인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동거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남자가 나와 결혼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기다려주었어요.
야곱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랑은 진짜 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맨스 가이예요. 로맨스 가이. 여러분 말씀 적용을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 중심적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치함,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베이비가 이제 성장하는 거, 그걸 내려놓아요.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기심을 조금 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긴장과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함.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다스리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선교입니다. 이기심 극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셔,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현실입니다. 갈수록 신뢰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듭니다. 에로스는 여러분 관능적이고 성적인 사랑입니다. 강력하죠. 부부관계 안에 이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만으로는, 이 에로스는 자기에게로 기울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아가페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상대의 강점만이 아니라 양쪽까지 품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만약에 신혼여행이 결혼의 절정으로 이긴다면 그때부터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신혼여행은 시작입니다.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이 사랑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길고 긴 여정이 바로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관계가 빚어져갑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에 다가가려면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원하면다면 기꺼이 함께 가주는 것,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게 산상수원의 삶이 멀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싫어도 기꺼이.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들은 이 순수한 사랑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너무 육체적인 것에만 클로즈업 시켜버려. 이게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난 너를 원해, 육체만을 탐하는 이 문화는 불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신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한순간에 정욕에 무릎을 꿇은 그 일에 대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커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처절하게 레슨을 했어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1년 만에 죽습니다. 통곡을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한 살인극이 이어졌습니다.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다윗 왕가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빗나간 사랑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나타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아내를 받아들이죠. 다시 돌아올 때. 근데 또 가출을 해요.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배워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에 빠져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이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잘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결혼관계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느들느들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어. 집은 무너졌는데 집터가 남아있어.

다시 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변함없는 태도. 그래서 이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도 기초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지으면 되니까. 함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서약이 있어야 돼요. 서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객들이라고 그러지만 축하객이지만 사실은 그 축하객은 축하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들입니다. 왜? 서약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을 어디에요? 성경 위에 얹고, 목사님 모셔서 주례를 하고, 성경 위에 서약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켜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이 언약,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죠? 성경 위에 손을 얹어야 돼요, 성경을.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게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 결혼을 했고 마음이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됨을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오늘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에만 몰두한 관계에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될 때까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성은 더 이상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성을 상품화시켜버렸습니다. 욕구에만 충실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구를 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인격은 빠진 몸만을 원하는 세상. 이게 미디어가 오늘 젊은이들의 의식을, 사고방식을, 관점을 다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결혼이 아닙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 빠지면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없고, 언약 관계가 아니면 그 가정은 기초가 없는 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트라이 앵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남녀.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결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정의 중심에 놓여있다면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하라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식의 결혼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당장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특히 결혼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불편한 일들이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은 힘들기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힘든 고비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관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은 서툴죠, 어리죠, 미숙합니다. 감정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사랑은 자라가고 결국은 우리의 행복도 자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그렇게 굴복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용서가 뭔지, 희생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가정에

원리를 계속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결혼의 제도가 많이 손상되어져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갈수록 세상이 삭막하고 퍽퍽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공동체가 사라진 거고, 공동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축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면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를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으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의 삶을 들어가면 결코 행복은 쉽지 않다는 깨달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담금질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흐를 때, 때로는 옛날에는 조건을 따졌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은 이루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렸고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을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복음의 실체를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교회 봉사만 하고 우리 자녀들과의 그 복음의 개성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면 이제 우리를 다시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 가정을 내버려두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분주함의 중심에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물질주의에 내가 소비되어져 가고 결국은 점점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복음이 핵심이고 그 복음적 삶은 결국은 이기심이 해체되고 나보다 상대를,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현경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이루어가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냐 아니냐를 잘 따지지만 사실 구원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원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기 주권으로 구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을 미리 정하심, 곧 예정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정을 말할 때 구원이냐 버림이냐만 따질 때가 많지만 정작 예정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배우는 곳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장차 구원에 이르러야 할 우리를 생각하며 무언가를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은 그에게 큰 꿈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수많은 자식들이 득실거리는 큰 가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곧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생자, 원래 독자였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독자가 아닙니다. 이젠 숱한 동생을 거느린 장남, 맏아들이 됩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숱한 형제 자매 중 맏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거대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가졌던 꿈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는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되는 변화입니다. 닮은 모습을 갖추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동생이 됩니다. 우리가 그의 동생이 되어야 그가 많은 형제 자매 중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구원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닮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말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청사진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큰 가족에 속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신 구원이라면 거기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동생,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다면 몰라도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겠다면서 그분의 모습을 안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계획에서 형이나 오빠를 안 닮은 동생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원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닮고 싶지 않다면 그건 아직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구원의 열망은 곧바로 하늘 가족의 맏아들, 우리의 큰형이자 큰오빠이신 예수를 닮으려는 열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그의 가족 계획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모습을 닮으려는 열망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호소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 죽음을 거쳐 영광에 이르신 분을 따르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예수를 닮으려는 수고 대신 그럴듯한 대안을 찾아냅니다.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가족 사진을 떠올립시다.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를 닮은 우리들이 뒤엉킨 하늘 가족의 사진입니다.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예수를 닮으려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경신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예배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김성수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경신교회 설립 21주년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 뜻깊은 날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경신교회를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목자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의의 길이겠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입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이 의의 길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계실 텐데요. 어린 친구 여러분, 어느 마을에 눈이 아주 나쁜 아기 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아기 양은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꼴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저기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꼴인 줄 알고 이렇게 달려가 봤는데 거기에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있었습니다. 또 저기에 보니까 반짝이는 게 있어서 저게 내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있겠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낭떠러지였습니다. 길을 잃고 무서워서 울고 있을 때 멀리서 목자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목자님은 그 아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가시덤불에서 그 아기 양을 꺼내주시고 그리고 아기 양이 알지도 못했던 정말 부드러운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 아기 양과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지, 어디를 가야 정말 좋은 곳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무서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서 안전하게

마지막에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항상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배고프고 목마른 양들에게 풀과 물을 배불리 먹이셔서 지친 양들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세밀하게 돌봐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푸른 불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근데 양들은 어떨까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자기와 바짝 붙어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어느새 그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처럼 캄캄한 그러한 고난, 그런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와 더 바짝 붙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길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부족함도 많았고요, 결핍도 많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최소 10년 이상을, 12여 년 이상을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은요,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는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일부러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거기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너무나도 결핍이 많았던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심으로써 그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긴 방당의 그 시간들에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의 인격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이나 능력이나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김성민 강도사님 그 동기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교수. 예. 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칭찬인 것 같지만 뭐가 잘하지 않는 교수다. 예, 그 말입니다. 예. 모자람이 없죠. 머리에 보시면 뭐가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을 느끼지 않는 교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많죠. 결핍이 많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분 덕분입니다. 그분 덕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예, 그죠? 스스로 비천하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예,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양으로 인식을 하고 나는 정말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양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목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신교회 21년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마 막막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교회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가장 적합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많아도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현재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미래형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필요가 없지만 손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객관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불온불밭
쉴만한 물가 같은 부족함 없는 가나안 땅.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세우셔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악한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정말 그죠 샬롬이 임하는 안식이 임하는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신 가족 여러분,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결핍이 참 많습니다. 질병이나 수많은 문제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경신교회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시편 23편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 죽는 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 죽는 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많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교회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야말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숨을 걸고 그 이름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결핍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도 부족함과 문제들이 크게 다가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나쁜 양들은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자만이 압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파도 양들이 직접 찾으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문제들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참된 목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결핍이 많은 우리도 양들처럼 결핍 많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목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날을 바라봐야 현재 있는 우리의 그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몇 년 전에 42세였던 변호사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그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이 대장암을 투병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이 이동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요새 주님께 밤낮 주님만 바라봅니다. 밤낮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해.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때가 없었어. 여러분, 그죠? 암으로 투병하면서 고통이 또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에도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도 그죠? 엄청난 자유함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품에 평안히 안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결핍 많은 광야 같은 인생 중에도 끊임없이 목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그 결핍 많은 세상에서 오직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도 부족함이 느껴질 때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과 우리 경신교회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의라고 하는 단어는 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인 동시에 바른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예,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는 자녀들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이유는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의로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삶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긋지긋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의 길로 성경 말씀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은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0: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러분 원수들 악하고 불의한 사탄의 세력이 결국에는 다 물러가고 그런 악이 조금도 없는 그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악이 전혀 없는 의로운 나라로 우리를 의로운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드실 때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들고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 모든 좋은 것과 지극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경신가족 여러분,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꼭 붙들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우리 경신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의의 길을 잘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잔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신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예배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몇 년 전 한 지인의 7살 아들이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고 저희 앞에서 한번 암송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자신 있게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네,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경해야 할 부모님을 공격하라뇨. 한 글자 차이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아무래도 이 7살 친구한테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웃고 지나가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요. 조금 크고 나면 표현이 어색해져서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도 감사와 사랑을 미루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는 오래 남는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공격이 아니라 공경으로 부모님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5월 8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하은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갚고 싶다. 송정림 작가의 에세이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중 일부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무한한 사랑을 떠올려 보면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어쩐지 자꾸만 무심한 자녀가 되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더 급해서 자꾸만 부모님에 대한 것들은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감정을 짝사랑이라고 하던데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수고에 비하면 우리의 보답은 언제나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아니, 1년 365일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을 앞둔 행복한 금요일 저녁 퇴근길인데요. 다들 어디에서 뭐 하시면서 행저질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 찬양과 출석 체크 뭐든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즙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강찬 목사님의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손경민 목사님과 진아의 주의 가정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7살짜리 친구 너무 귀엽죠? 지금 뭐 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됐으려나? 네. 그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발음도 잘 안 되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비장하게 암송하는데 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진짜 빵 터졌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머니 되시는 지인분께서 그래 네가 나를 자주 공격하긴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득 그래 나도 어릴 때 공경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했던 순간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한 글자 차이인데 아 정말 뭐 어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께 말로 또는 행동으로 이렇게 상처를 드렸던 공격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회개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말씀도 내 감정 따라서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게 아니라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과 식사라도 하시나요? 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전화하셨나요? 하셨죠? 혹시 아재 계신 분들 오늘 하루가 너무 바빠서 아재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전화 통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주말이니까 주말에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아, 4420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아,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새계라를 통해 성남 영도교회를 출석하게 되셨는데요. 아, 지난주 목요일에 끼어드는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실까 걱정이 돼서 어버이날 선물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십니다. 아버님과 그래도 또 시간도 보내시는 거죠? 네. 전파선교사 가입도 좋지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직접 자녀가 찾아오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4420님 참 멋집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아니면 내일이라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8918님께서 퇴근 중입니다 하시면서 찬양 듣고 싶어요. 비 준비하시니 하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 찬양 듣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요. 꽃고선 준비되어 있는데요. 찬양 듣고 꽃고선으로 돌아올게요.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 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요.
0: 네.
1: 그 힘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춘천 여정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0: 아, 그래요? 하는데요. 오늘 마무리 네. 되나요?
1: 네, 오늘은 무슨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원주민들.
0: 맞아.
1: 한국인들의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토착.

0: 전도인들을 엄청 칭찬하셨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무래도 그 첫 번째는 역시 이덕수 전도자님이 네. 돼야겠죠.
1: 갑자기 네. 급성 폐렴으로 떠나시게 됐다는 맞아요.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춘천읍교회의 첫 전도자였던 이덕수 전도자는요. 사실 불황배 출신이었대요.
0: 어, 진짜요? 네,
1: 성경의 오. 탕자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0: 야, 엄청난 분이셨는데 네.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1: 임진강변에 살았던 그는요. 네. 마을에서 제일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0: 어머, 네.
1: 술주정뱅이었고요. 도박꾼이었고요. 아내를 구타했고요.
0: 네.
1: 그것도 모자라 마을에서 발생하는 온갖 나쁜 일에는 끼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0: 바뀌는, 네. 바뀌어있는. 네.
1: 그러다 네. 보니 곤장을 맞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0: 아하, 그렇군요.
1: 하지만 어떠한 형벌도 그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0: 오, 네.
1: 아니, 날이 갈수록 그의 악함은 더해져만 갔다고 하더라고요.
0: 오, 이 불황배라고 하셨을 때는 뭐 그래, 뭐 어느 정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약간 불량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 아내를 구타했다는 거에서 마음이 좀 상하셨죠?
0: 굉장히 상했고요. 네. 심하셨는데요.
1: 네. 네. 그래도 어느 날 한 내서인이 전도책과 쪽복음을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0: 네, 전도하러.
1: 네, 네, 그렇게 완악했던 그가 내서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약간의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0: 정말요?
1: 예, 그는 내서인이 건네고 간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고요.
0: 네.
1: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그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0: 야, 곤장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신 거네요.
1: 네네.
0: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그런 말에 증거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 당시 이덕수를 만났던 매서인은요. 그를 잊지 않았대요. 아마도 기도했겠죠.
0: 네,
1: 다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덕수 씨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매서인은 이제 직접 복음을 제시했고 이덕수 씨는 온전히 회심을 합니다.
0: 와, 네.
1: 그는 마을의 작은 예배당을 찾아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이제는 그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0: 와,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특히나 아내분 입장에서는 야, 진짜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시길래 우리 네. 남편이 이렇게 나를 때리던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을까? 또 자녀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자녀들한테도 제 생각에는
1: 네, 험하셨죠.
0: 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시지?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1: 복음에 참 큰 능력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이덕숙 씨가 변화되고요.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서 춘천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0: 네.
1: 아마 그 춘천이 되게 힘든 지역이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이러한 삶의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0: 그렇군요.
1: 춘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지금도 봉이산이 있는데요. 그 자락 아동리 언덕에 초가집을 얻어 주택 겸 예배당으로 사용합니다.
0: 네.
1: 그는 지게를 짊어지고 장터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쪽성경과 전도책자를 팔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0: 맞습니다.
1: 춘천을 지나 홍천, 양구, 인제, 화천, 원주를 넘어 경기도 가평과 충청도 제천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게꾼 전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전도인이었습니다.
0: 와, 그러면 진짜 지게 성경을 짊어지고
1: 네.
0: 산 넘고 강 건너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야, 그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 그가 춘천에 파송되기 전에 8개 교회에 입교인 65명,
0: 네.
1: 학습인이 109명 정도 있었대요.
0: 네.
1: 근데 그가 춘천에서 정착하며 사역을 시작하고 2년 후에 48군데의 교회와 입교인은 202명이었고요.
0: 와.
1: 학습인은 1814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0: 야.
1: 축복이었고요. 놀라운 부흥이었죠.
0: 진짜 그러네요. 네,
1: 그리고
0: 네.
1: 이때 자신을 춘천으로 파송했던 무수 선교사님이 춘천에 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지금도 춘천중앙교회에 방문하시면 이덕수 전도사님의 기념비와 역사관을 통해 두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춘천에 아직까지도 이 이덕수 전도인과 무수 선교사님 기록이 남아있네요.
1: 네, 남아있죠.
0: 네.
1: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0: 뭔가요?
1: 놀랍게도 이덕수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도 불량배였대요.
0: 그래요?
1: 당시에,
0: 그 매서인?
1: 네.
0: 오, 네.
1: 당시에 참 많은 이들이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0: 그 시대 상황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남성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0: 네.
1: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벽제의 불량배 출신이었던 윤승근이었고요. 고향읍에서는 남을 속여 점을 치던 시각장애인 복술가 백사겸이 그에 같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남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내안했을 때요.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네.

0: 이제 남감리교가 전도자가 없으니까 그 북감리교 전도자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셨던 거고요.
1: 그렇군요.
0: 그들이 처음 갔던 곳이 우리 4월 시작하면서 첫 교회가 고향 읍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이분들 네. 출신이 다 그 고향 근처인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1: 오,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남감리교 첫 교회가 고향 읍교회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네. 네. 고향 읍의 한 주막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막 전도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기 성적골 김원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가보라고.
1: 오.
0: 그래서 순종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죠.
1: 네.
0: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그를 찾아갔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연부를 외우고 있더랍니다.
1: 오, 네.
0: 그 어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또 그가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기 김억실이라는 사람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또 가서 전도했대요.
1: 네.
0: 그 김억실 씨가 다시 벽제 윤성근 씨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또 발길을 옮겨 벽제로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 와.
0: 이들이 바로 고향읍교회 첫 번째 세례받았던 이들의 이름입니다.
1: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가보세요 하면 전도되고 가보세요 하면 전도되고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의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네, 그러면 벽제 그 불량배셨던 윤성근 씨도
0: 네.
1: 결국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건가요?
0: 네. 이 윤성근 전도인의 회심 이야기는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개되곤 합니다.
1: 정말요?
0: 네. 1903년 원산 회귀운동의 주역의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었다라고
1: 네.
0: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강원도 철원 지역의 지경리라는 곳에서 사역하던 그가 사역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지쳐서 원산에 있었던 선교본부의 철수에 있었는데요.
1: 오, 네.
0: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원산에 있었던 여성 선교사들이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대했대요.
1: 네.
0: 그는 메시지를 준비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후배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이 거짓 선교사였다고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신분 우월주의자였어요. 성령의 능력 구하지 않고 사역하는 거짓 선교사였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 그래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선배신 거잖아요. 선교사
0: 네,
1: 선배.
0: 그렇죠.
1: 근데 후배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능력 없고 이런 부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하지만 로버트 하디의 회개는요. 선후배 선교사들의 회개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1: 네.
0: 그래서 자리에 있었던 후배 선교사들도 자신도 그와 같은 거짓 선교사였다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 회개운동은요. 한 주간 선교사들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1: 네.
0: 자신들의 죄를 원주민들 앞에서 주일날 고백하며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하죠.
1: 자기들끼리만 나눈 게 아니라
0: 네. 한국인들 앞에서.
1: 한국인들 앞에서.
0: 그리고 성령님은 한국인들의 마음도 만지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들도 함께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1: 그래서 이게 1903년 원산 회계운동인 거군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 회계운동이랑 아까 그 윤성근 전도인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0: 네.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었던 윤성근은요.
1: 네.
0: 전도자로 강원도에서 사역하던 중에 원산에서 열린 사경에 참석했다고 해요. 이때 성령님께서 윤성근 전도인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죄까지 생각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선교사님 몰래 사용했던 7달러가 생각나서 용서를 구하고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 하나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0: 했는데요.
1: 네. 예,
0: 20년 전에 지은 죄가 생각났대요.
1: 어머.
0: 이게 아주 네.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1: 네.
0: 예수 믿기 전에 인천의 한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 한 번은 정해진 봉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1: 네.
0: 그때 이게 횡재냐 생각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네. 그게 생각이 나서 그는요. 그 돈을 그때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그 돈을 갚으려고 인천의 그 주전소를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동전 찍는 곳이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주전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대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현재 그럼 주전소를 기능하는 곳이 뭔가 찾아봤더니 탁지부라는 그 부서가 있었어요.
1: 네.
0: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인데 거기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모았던 돈을 그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뭐 20일 전도 아니고 20년 전 일을 갔다가 심지어 그때 그 주전소도 아닌데 돈을 갖다 주니까 이 관리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어요.

0: 그렇죠. 것 같아요.
1: 예, 네. 20년 전이라, 전의 일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뭔가 싶었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근데요, 요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0: 뭐라고요?
1: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직원이 돈을 수령했대요. 그 나란 일이니 받았으니까 왜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도대체 뭐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0: 맞아요. 뭐라고 쓸 거야.
1: 그때
0: 그거를.
1: 그 탁지부의 담당자가 그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0: 뭐라고요?
1: 양심전이라고요.
0: 양심전. 아, 양심에 따라서 낸 돈이다. 네, 이거군요.
1: 양심에 찔려서 냈다고 했어요.
0: 네.
1: 수성교사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0: 그랬네요.
1: 그 복음이 한 사람의 가슴에 십자가를 새겼던 거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식이 되어 전해집니다. 그렇게
0: 맞습니다.
1: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0: 네.
1: 그 십자가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 우리가 뭐 예배하는 그곳 참 좋은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0: 맞습니다.
1: 네, 한 선교사님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 가운데 귀한 선교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쓰여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0: 아멘입니다. 진짜 이 찬양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 알의 미랄, 미랄 찬양이 떠오르는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게 진짜 이런 거 보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좋은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어떻게 퀴즈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오늘 퀴즈는요.
0: 네.
1: 윤승근이라는 그 전도인이 20년 전에 자신이 잘못 취했던 그 재정을 다시 관청에다가 환급하는 이야기거든요.
0: 맞아요.
1: 그때 그 탁지부에 있었던 관리가 기록했던 그 재정의 명목이 목록이 있는데요.
0: 네.
1: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0: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이게 사실 20년 전에 그 봉급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돌려주겠다 하면서 또 그때 가치로 환산해서 돌려줬다는 게 이야기인데
1: 네. 혹시 보기가 필요하실까요?
0: 보기를 좀 한번 줘보시죠.
1: 네, 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1번 당백전이고요.
0: 1번 당백전.
1: 2번은 양심전입니다.
0: 2번 양심전입니다. 당백전인지 양심전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과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춘천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춘천 여행을 한 바퀴 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
1: 네.
0: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곳으로 향하게 될지 궁금한데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뉴클리어스의 찬양 예술은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꼽고선 오늘의 퀴즈는요. 윤승근 전도인이 20년 전에 자신이 잘못 취했던 재정을 다시 관청에 환급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탁지부에 있었던 그 관리가 재정의 목록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었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아, 20년 전에 봉급을 조금 더 받았죠. 윤승근 전도인이. 근데 더 받았다고 시인하지 않고 그걸 써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제 관청에 다시 환급을 했습니다.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양심적인 사람.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양심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기 1번 당백전, 2번 양심전이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도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윤승근 전도인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나서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됐죠. 네, 지금 정답 보내고 계시죠? 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양심전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쉬웠죠? 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정답을 잘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링크 잘 작성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힌저즐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지금 혹시 아직 전화를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드리시고요. 부모님과 오늘 또 저녁 식사 하시는 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또 금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말과 주일도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마지막 찬양 조찬미의 요괴뱃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금요일 오늘은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길에 위치한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가지고 후일에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저 아이를 통해서 펼치겠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자녀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교육 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읽던 말씀입니다. 4살, 5살이 되면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하루에 두 번씩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잘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출발입니다. 너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갈망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화를 영어로 다이아로그라고 말합니다. 혼자는 독백을 모노로그라고 말합니다. 다이아로그라는 말은 둘이 서로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아도 전부 본인 소리만 합니다.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본인 소리만 높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대해서도 그냥 본인 얘기만 합니다. 말은 있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독백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바른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100명 만나면 100명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듣지 않았거든요. 본인 주장, 본인이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본인 입장으로만 듣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입장을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면서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는 번영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망했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부강해지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 갈망, 자기 기대치, 자기 탐욕 따라가면 반드시 썩고 망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망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린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등산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여행, 그리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2차, 3차로 밀려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겨서 채워 주셨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보장되고 내 사업이 보장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대하고 저기 말석에 앉혀놓고 복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어나 고생하여서 남 좋은 일을 시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내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끝나버립니다. 가게를 하겠다고 개업했다가 얼마 안 되어서 문 닫고 권리금, 시설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루아침에 날리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잘 되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들, 내가 애써서 모으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를 다 끝내고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의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왜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한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섬겨야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하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내가 인생의 총정리를 해주는데 말하지 말고 들어라. 내 소원이 뭐냐고 말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드러나고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뭐를 해주시고 뭐가 어떻고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들었으면, 원리를 알았으면 순종해야 하는데 10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행한 대로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녀가 본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고 하고 주님 마음을 만져드리려고 하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자녀가 그것을 배웁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성황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나라를 다시 복권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을 어린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마저도 타락해버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닫혀버린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들었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생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번 감동받았다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것이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가서 8장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가슴에 품으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언어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했다가 기분 나쁘면 딴 모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새겨진 그리스도,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정서적인 부분, 인생의 중요한 기초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는데는 하루에 10분도 할애하지 않는 부모, 그 부모에게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1순위여야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지식 교육에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빚까지 내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부모가 몇 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아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나 그래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사 사장도 실패하고 출산 사람도 무너지는 때입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붙잡아주고

0: 과 사랑과 마음을 가득히 담아 최선을 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금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54국에 1217번 062-954-1217번 광주창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에서는 2026 어린이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서석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52-3222번, 010-6652-32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은요,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다,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특히 그리스도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앞서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 방식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음의 질서 위에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 이익과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안의 질서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질서이자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 몸이라 부르셨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죄체로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의 역할과 서로가 감당하는 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동등한 존재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인, 즉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부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돕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엔 오히려 좀 열등한 사람, 더 약한 사람이 누군가 강자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왜곡된 질서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돕는 사람은요, 평등한 수준의 사람 이상이어야지 돕 수가 있겠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돕는 배필에 돕는 에젤이라는 단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에젤으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돕는다라는 자체가 무언가 우열에 있어서 열등한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역할이죠. 그 모든 것에서 분별되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은 평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지위는 다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동등하게 보십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지고, 누군가는 많이 배웠고 못 배웠어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동등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입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 놓여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사과, 뭐 그냥 선악과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아는 그걸 먹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이 선악과 범죄의 본질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지음으로써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 죄의 결과가 주어지죠.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좀 모호하죠.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원하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즉 서로 간의 존중이 깨어진 상황, 이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직설적입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싶겠지만,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야 할 부부가 죄의 그 모든 결과로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성, 즉 그 모든 것을 탓하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지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 서로를 탓하며 자기의 중심성으로 그 왜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가정의 위기가 이 복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셨는데 이 죄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단지 내 자신의 욕망과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래서 부부조차도 서로의 조건과 서로를 원하는 것으로 만족시키는 공동체, 그것이 지금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이 선물인 가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복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가정 회복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복종이야? 복종이란 일종의 권위주의적이고 꼰대와 같은 그런 발상 아닌가? 이러면서 오히려 이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 대한 설계가 이만큼 비틀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셨죠. 이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요, 강압과 그리고 종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남편, 자기의 그 한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 표현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묻어나 있죠. 아내가 주님과의 신앙,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이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을 바라보기 전에 신앙의 여인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이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남편을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남편이 주님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인격적으로 완전해서 그럴까요? 남편이 자신보다 우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을 맨날 가져다 주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로 그 믿음의 자세가 그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순종은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을 그 믿음 안에서 그 권위에 낮출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신을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가정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복종이지요. 복종. 어떻게 복종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이야말로 완전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복종하는 그 근거와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과 순종, 복종의 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의존하시며 행하십니다. 이것은 연약함과 그리고 그 열등함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그 권위에 복종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곧 역할의 차이는 존재론적인 우열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왜 복종해야 하는가? 바로 그 권위 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몸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습니다. 바로 이처럼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 된다는 건 이것은 그냥 지휘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머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요? 머리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 죽어 마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물과 피 자신의 살을 찢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드리신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머리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여성분이 하면 안 돼요. 남성분들이 하셔야죠. 자,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남사는 그냥 가장으로 그리고 폼잡을 하고 그리고 힘쓰고 그 무언가 억압하고 통치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머리가 몸을 학대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같은 생명의 유기적 연합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폭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는 바로 돌보고 책임지고 양육하도록 주신 것이지 이와 같이 그 정서적, 감정적 그리고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런 학대와 무시, 무관심 이것은 그 권위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부부가 한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남자 그리고 아내.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를 정하셨죠. 이것은 권리 이전에 사랑과 섬김의 질서를 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밑에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고 그와 같이 함께하는 것. 밑에라는 위계 질서의 모습은 보이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존중해야 하죠.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그 남편을 믿지 않는다고 그와 소원하게 하고 그에게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 속에서 그 모든 순종이 통로로서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자녀로서 결혼했을 때 남편이 순종하지 않더라면 반대로 또한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십시오. 믿음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준비되어 결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아무리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우상에 빠집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이 만약에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간다고 하지만 맨날 집안에서 싸워요. 부부싸움만 해요.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싸우지도 않지요. 교회에서는 서로 선한 척해요.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말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밖으로 시끄러워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거짓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복종하라. 그것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견실한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복음의 통로로서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지요. 그 복종을 해야 하는 영역은 24절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이 말은 내가 자신의 남편과 말이 통할 때,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때, 내 감정이 기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 무제한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신학적 울타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복종의 자유와 경계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른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 그리고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그 순종은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남편이 그 모든 순종하게 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목적 부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순종의 내용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 육적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과 범죄, 그리고 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합니다. 남편에겐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명령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그 기준, 그리고 그 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 말은 곧 죽기까지,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히 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깨끗해서, 아름다워서, 그리고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로 말씀으로 깨끗이 하시고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가, 그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 안에서 거룩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정이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명령, 그것을 분명히 지키고 그것을 행할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고 말았어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말씀을 알았지요.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아내에게. 그래서 결국 둘 다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와 부적처럼 이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안목 그리고 안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죄는 이 순서를 뒤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정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가정으로 바꾼 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의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랑이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헌신적으로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돌봄을 다 제공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니까요.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물과 피로써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서 깨끗해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의 거룩이 삶에서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그 영향력이 가정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세상과 다른 분별된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저는 이제 여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여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 여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같이 귀한 존재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존중해야죠. 아껴야죠. 바로 그처럼 우리의 모든 남편들은 존중하고 또 사랑을 하고 책임져 줘야 합니다. 혹자는 아내를 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꽃은 꺾거나 다치고 훼손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물을 주고 또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줍니다. 그러면 꽃은 아름답게 자라고 그 꽃을 활짝 피우죠. 그런데 누가 기쁩니까, 여러분? 수고한 사람이 기뻐요. 수고한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가정이 바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과 존중함 안에서 커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육체가 된다는 건 아 이제 부부구나 단지 그게 아닙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언약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하객을 대상으로 증

0: 증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언약적 결합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인격적 결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비밀,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고스란히 가정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내고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을 반영해내는 거죠. 바로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거룩한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서두에 드린 것처럼 내 중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가정은 결코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룩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정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그 격려가 그리고 그 위로함이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바로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지막 웨딩이죠. 그 잔치의 신부는 바로 누굽니까?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우리입니다. 교회에 된 우리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마지막 결혼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되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남편은 아내를 정말 주님처럼 같이 사랑하고 주께서 내어주신 그 모든 사랑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 대하듯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하나님의 웨딩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자비스라고 불리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았는데요. 이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딸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영전에 바치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나눠주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1908년 처음으로 자비스 부인의 기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날이 거론이 되자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신 진정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65일 날마다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드비전의 믿음의 가정,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시고요. 가스펠 콰이어 앨범에 실린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카네이션에 깃든 사랑의 의미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카네이션 이야기에 모태가 되는 자비스 부인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았던 이 부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졌던 선생님이 바로 어버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어버이, 스승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와 함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484번님께서는 대전에서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나목의 부모님께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가정의 복 그리고 김도연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382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듣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또 우리 어워이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카네이션의 유래가 된 자비스 부인 같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버이가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0: 저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제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기도 한 마리아죠. 저는 가족이 나사렛에서 이집트로 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님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 부근에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유대왕 헤롯을 피해 부모님은 이집트로 도망가신 거였죠. 형님이 태어나고 나서 일어난 많은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형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함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란 형님인걸요. 그리고 제게 형님은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1: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 메시아의 아우님이시네? 야야야, 다들 뭐해? 야고보 왕자님한테 절하지 않고.
2: 그만해, 해몬. 우리 형님이 엉뚱하긴 해도 좋은 사람이야. 이제 그만 비켜.
1: 네 형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던데 우리한테도 기적 좀 보여달라고 전해줘. 어?
2: 경고하는데 이제 그만 조용하고 비켜라.
3: 어, 뭐야?
1: 설마 너도 기적을 부릴 줄 아는 거야? 어?
0: 전 더 이상 해몬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 화를 참지 못하고 혼자 다섯 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전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관심과 놀림을 받게 한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루는 제가 회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형님은 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0: 그는 두루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앉으셨습니다. 곧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자 형님은 말을 이었죠.
4: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0: 형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군중은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크게 말했지만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4: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길,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0: 형님의 말이 길어질수록 군중들은 더 화를 냈지만 그는 여전히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몬을 비롯한 몇몇이 일어나서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님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그를 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죠. 전 재빨리 집으로 갔지만 형님은 이미 짐을 챙겨 어디론가 가신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형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소문이 들리

0: 나자 어머니는 제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형님을 보고 오라고 하셨죠. 가버나움에서 형님을 찾는 건 쉬웠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있는 곳을 보면 꼭 그 중심엔 형님이 있었거든요. 변장을 한 채 군중 사이에 섞여 있을 때 전 귀신 들린 사람이 형님께 소리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건가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2: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0: 그 사람 갑자기 땅에 엎어지더니 몇 분은 다친 곳이 없이 일어나서 형님께 기뻐하며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형님과 있고 싶어 했지만 형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셨죠. 이런 식으로 형님은 시몬 베드로라 하는 어부의 장모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형님은 베드로의 배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말을 마치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베드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3: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말을 믿고 따라보도록 하죠. 안드레, 네. 우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4: 그래. 자,
3: 지금이야! 그물을 내려! 안드레, 손쪽을 더 꽉 잡아!
4: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세벨대!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잡고 있어!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건 처음이야.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겠어.
0: 전 어부가 아니지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예상치 못했던 수확에 놀란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3: 주님, 저에게서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2: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0: 예수님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목격을 마지막으로 전 나사렛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마지막 날, 전 불을 피우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형님의 행동 가짐이 달갑진 않았지만 그가 기적을 행한다는 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의 명확하고 강한 가르침을 통해 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돈스러웠고 조금은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불을 쬐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0: 야구보, 잘 지냈니?
1: 형님, 놀랐잖아요.
0: 미안하구나. 오래간만이다, 야구보.
1: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0: 지난 며칠간 군중 사이에서 널 보았지.
1: 절 봤다고요? 변장까지 해서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0: 내가 아무렴 내 동생 눈도 못 알아볼까봐.
1: 저 그럼 제가 회당에 있었던 것도 보셨어요?
0: 그럼. 나사렛에서 해몬 일당이 날 죽이려 할 때도 있었잖아. 내가 거기선 가족에게 피해만 준다는 걸 느껴서 나사렛을 떠났지.
1: 계속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건가요? 어떤 사람은 형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군요.

0: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1: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0: 전 잘 모르겠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같이 자란 형님 이상으로 생각하기는 아직.
1: 당장 이 모든 걸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언젠간 다 알게 될 거다. 나사렛은 언제 가니?
0: 내일 아침에 가려고요.
1: 야고보, 난 네가 커서 우리 가족을 돌봐줄 수 있을 때까지 사역을 미뤄왔단다. 가서 가족들에게 내 안부와 사랑을 전해줘. 기회가 닿으면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겠지만 난 아버지의 일을 하러 태어났기에 계속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0: 우리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린 웃고 울며 어린 시절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했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우린 말 없이 아침을 먹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님이 멀어지는 걸 보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전 나사렛에 도착했고 형님 대신 제가 가장이 되어 이사야 후에 몇몇의 선지자들의 기록에 적혀있는 두루마리들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2: 어머니, 좋았어요.
3: 오늘은 좀 늦었구나. 저녁 차려줄게. 잠시만 기다리렴. 우리 먼저 먹었단다.
0: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작업실에서 이 두루마리 상자를 찾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 읽다가 그만.
3: 우선 와서 밥 먼저 먹어라.
0: 상자랑 두루마리는 오래된 것 같은데 먼지가 별로 없었던 걸로 봐서 형님이 떠나시기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전 저녁을 먹고 이사야라고 적힌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글씨체 알아보시겠어요?
3: 이건 네 아버지 글씨체인데?
0: 아버지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시편, 그리고 이건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전 아버지가 기록하신 걸 읽고 또 읽으며 메시아에 대해서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꼼꼼함에 놀랐죠. 아버지는 메시아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예언과 이루어진 예언이란 난을 만들고 그 옆에는 예언이 이루어진 날짜와 아버지가 이를 기록한 날짜를 적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을 먹고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더군요.
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0: 이루어진 예언란에 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5: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예수를 잉태함.
0: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6: 베들레헴아,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0: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죠.
5: 내가 다윗의 자손이므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남.
0: 시편에서는
7: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0: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래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5: 예수가 아기일 때 동방박사들이 피어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귀한 선물들을 주고감.
8: 혹시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던 것도 예언된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곧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게 됐습니다.
6: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8: 거기에 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죠.
5: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의 갓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해서 우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음.
8: 아버지가 기록하신 날짜를 보니 우리 가족이 이집트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형이 10살 때부터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 많은 예언들을 이루었다는 게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아버지의 논리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도 이룰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회당의 가르침과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구원자, 죄의 삭슬 치를 제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게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전 형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게 됐지요.

성경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이 명확히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왜 구원자가 필요한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배웠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공의와 도덕성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뜻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반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죄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0: 저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제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기도 한 마리아죠. 저는 가족이 나사렛에서 이집트로 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님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 부근에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유대왕 헤롯을 피해 부모님은 이집트로 도망가신 거였죠. 형님이 태어나고 나서 일어난 많은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형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함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란 형님인 거요. 그리고 제게 형님은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전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1: 아이고, 이게 누구야? 메시아의 아우님이시네? 야야야, 다들 뭐해? 야고보 왕자님한테 절하지 않고.
2: 그만해, 해몬. 우리 형님이 엉뚱하긴 해도 좋은 사람이야. 이제 그만 비켜.
1: 네 형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던데 우리한테도 기적 좀 보여달라고 전해줘. 어?
2: 경고하는데 이제 그만 조용하고 비켜라.
3: 어, 뭐야?
1: 설마 너도 기적을 부릴 줄 아는 거야? 어?
0: 전 더 이상 해몬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 화를 참지 못하고 혼자 다섯 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전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관심과 놀림을 받게 한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루는 제가 회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형님은 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0: 그는 두루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앉으셨습니다. 곧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자 형님은 말을 이었죠.
4: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0: 형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군중은 서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크게 말했지만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4: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길,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0: 형님의 말이 길어질수록 군중들은 더 화를 냈지만 그는 여전히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몬을 비롯한 몇몇이 일어나서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님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그를 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0: 했죠. 전 재빨리 집으로 갔지만 형님은 이미 짐을 챙겨 어디론가 가신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형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어머니는 제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형님을 보고 오라고 하셨죠. 가버나움에서 형님을 찾는 건 쉬웠습니다. 많은 군중이 몰려있는 곳을 보면 꼭 그 중심엔 형님이 있었거든요. 변장을 한 채 군중 사이에 섞여 있을 때 전 귀신 들린 사람이 형님께 소리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건가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2: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0: 그 사람 갑자기 땅에 엎어지더니 몇 분은 다친 곳이 없이 일어나서 형님께 기뻐하며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형님과 있고 싶어 했지만 형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셨죠. 이런 식으로 형님은 시몬 베드로라 하는 어부의 장모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형님은 베드로의 배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말을 마치신 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베드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3: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말을 믿고 따라보도록 하죠. 안드레, 네. 우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4: 그래. 자,
3: 지금이야. 그물을 내려. 안드레, 손쪽을 더 꽉 잡아.
4: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세벨대,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잡고 있어.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건 처음이야.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겠어.
0: 전 어부가 아니지만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예상치 못했던 수확에 놀란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3: 주님, 저에게서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2: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0: 예수님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목격을 마지막으로 전 나사렛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마지막 날, 전 불을 피우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형님의 행동 가짐이 달갑진 않았지만 그가 기적을 행한다는 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의 명확하고 강한 가르침을 통해 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돈스러웠고 조금은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불을 쬐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0: 야고보, 잘 지냈니?
1: 형님, 놀랐잖아요.
0: 미안하구나. 오래간만이다, 야고보.
1: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0: 지난 며칠간 군중 사이에서 널 보았지.
1: 절 봤다고요? 변장까지 해서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0: 내가 아무렴 내 동생 눈도 못 알아볼까봐.
1: 저 그럼 제가 회당에 있었던 것도 보셨어요?
0: 그럼. 나사렛에서 해몬 일당이 날 죽이려 할 때도 있었잖아. 내가 거기선 가족에게 피해만

0: 준다는 걸 느껴서 나사렛을 떠났지.
1: 계속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건가요? 어떤 사람은 형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0: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1: 전 잘 모르겠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같이 자란 형님 이상으로 생각하기는 아직.
0: 당장 이 모든 걸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언젠간 다 알게 될 거다. 나사렛은 언제 가니?
1: 내일 아침에 가려고요.
0: 야고보, 난 네가 커서 우리 가족을 돌봐줄 수 있을 때까지 사역을 미뤄왔단다. 가서 가족들에게 내 안부와 사랑을 전해줘. 기회가 닿으면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겠지만 난 아버지의 일을 하러 태어났기에 계속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2: 우리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린 웃고 울며 어린 시절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했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린 말 없이 아침을 먹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님이 멀어지는 걸 보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전 나사렛에 도착했고 형님 대신 제가 가장이 되어 이사야 후에 몇몇의 선지자들의 기록에 적혀있는 두루마리들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3: 어머니, 좋았어요.
4: 오늘은 좀 늦었구나. 저녁 차려줄게. 잠시만 기다리렴. 우리 먼저 먹었단다.
1: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작업실에서 이 두루마리 상자를 찾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 읽다가 그만.
4: 우선 와서 밥 먼저 먹어라.
1: 상자랑 두루마리는 오래된 것 같은데 먼지가 별로 없었던 걸로 봐서 형님이 떠나시기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전 저녁을 먹고 이사야라고 적힌 두루마리를 펼쳤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글씨체 알아보시겠어요?
4: 이건 네 아버지 글씨체인데?
1: 아버지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시편, 그리고 이건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전 아버지가 기록하신 걸 읽고 또 읽으며 메시아에 대해서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꼼꼼함에 놀랐지요. 아버지는 메시아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예언과 이루어진 예언이란 난을 만들고 그 옆에는 예언이 이루어진 날짜와 아버지가 이를 기록한 날짜를 적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을 먹고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더군요.
5: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1: 이루어진 예언란에 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6: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예수를 잉태함.
1: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7: 베들레헴아,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1: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죠.
6: 내가 다윗의 자손이므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남.
1: 시편에서는
8: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0: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래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1: 예수가 아기일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귀한 선물들을 주고감.
0: 혹시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던 것도 예언된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곧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게 됐습니다.
2: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0: 거기에 아버지는 이렇게 적으셨죠.
1: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의 갓난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해서 우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음.
0: 아버지가 기록하신 날짜를 보니 우리 가족이 이집트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형이 10살 때부터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 많은 예언들을 이뤘다는 게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아버지의 논리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도 이룰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회당의 가르침과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구원자, 죄의 삭슬 치를 제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게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전 형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게 됐지요.

성경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이 명확히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왜 구원자가 필요한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배웠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공의와 도덕성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뜻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티븐 커츠프만의 I Will Be Here 들으셨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거리보다 관계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커스 월십의 주가 주 되심을,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두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1069번, 단문50원, 장문100원에정보이용료가부과됩니다.또선곡표를원하시는분들은문자로선곡표라고보내주시면저희가전해드리고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앱다운받으시면방송들으시면서실시간으로선곡되는찬양확인하실수있고요.사연과기도제목도남기실수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Fernando Ortega의 Give Me Jesus, Vicky Yohei의 Because of Who You A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마나43번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Because of Who You Are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30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도현님, 장윤영의 겸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헤매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6309번님께서 신청하신 장윤영의 겸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목감기가 아직 낫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네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나무현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또 제이미 시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이어서 김현진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리고 옹기장의 거룩 거룩 거룩,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세 곡 함께 하시지요.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마커스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목 감기가 좀 심해서 잘 낫질 않네요. 오늘과 내일은 더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테너 존 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내시빌 스트링 머신의 영어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세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오신시라 진추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조범진의 할렐루야. 네, 목소리는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좀 들으시는 것처럼 좀 피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나서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만 좀, 제 목소리가 조금, 네, 그렇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항상 컨디션이 늘 같기를 바라지만 또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뭐또안 그런 날은 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벌써 속상해서 제가 네, 울컥한 건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저 5월달인데 이게 날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또 제가 그 사는 동네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정말 많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티스트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음악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조범진의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도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던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훌륭한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네.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조범진 교수님, 이게 좀 호칭이 좀 익숙한데요. 네. 너무 좋은 음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에 많은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오늘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좀 쉼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His plan의 줄을 그리며 Summer Plan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강중현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들려드렸어요. Praise and Worship 5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좀 녹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 앨범들처럼 계속 앨범들을 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 정기적인 아주 그냥 딱 맞게 정기적이진 않지만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음원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찬양들 그리고 이제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꼭 아 이 노래는 내 목소리를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곡들을 좀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는 함께 작업하는 그 프로듀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 올드 가스펠이에요. 외국 곡이고. 근데 이 나그네였네라는 이 표현이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였네. 사실 근데 뭐 나그네가 길을 알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그 궁금함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 길을 왜 걷고 있나? 그 나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전참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길이 그냥 내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유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아가죠.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이게 맞나? 아,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와, 그 평강 저도 늘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어딘지 모를 곳에다가 또 쏟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 같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권리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구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당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순간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종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입니다. 너무 저는 이그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뭐들 아 맞네 참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좀 느낌의 깨달음이라면 참 어느 날의 말씀은 이 저의 가슴을 쿵 하고 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러신 날이 있잖아요. 뭐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구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근데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진짜 누구에게나 있죠.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고난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방송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오늘과 내일 사용과 신청곡을 받으면 오는 주 토요일 날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얘기해 주시는 줄 알고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 사정상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읽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사연 참여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의 곡들 올려주시면 잘 모아 모아서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고요. 신청곡들은 예배 찬양이면 주일날, 그냥 일반 CCM 찬양이면 토요일날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땡501호님 501호님, 네. 또 기록을 타이네요, 타이. 기록을 갱신하신 그 기록을 똑같이 또 5월 2일 1시 네 1초에 오늘도 왔어요. 어느덧 주말 일과가 되어버린 달빛 가슴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8411님,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예,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주일, 내일 잘 준비해서 틀어드릴게요. 6002님, 오늘 선곡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294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딸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더 감사함은 외동인데, 언니 딸도 같은 나이라, 그렇구나.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셨어요. 어릴 때 수련회도 같이 가고 했는데, 어느덧 크면서 교회를 못 가네요. 신랑도요. 저의 소원이 신랑 딸과 같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네. 너무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라실 것 같고. 네. 꼭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리며 찬양 부탁드립니다. 딸의 생일이니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듣습니다. 8294님, 기도하시는 것, 그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네. 야곱 축복 준비해놓고 있어요. 6042님, 이번에 부당해고로 인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곡은 제 사연에 어울릴 만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6042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정말 삶에 있어서, 예, 좀 일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울릴 만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604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8131님, 지난주인데 다 회복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주한 아이를 위해, 11살 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자녀이신 것 같아요. 이날이 이제 5월 2일이었거든요. 5월 2일 날,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한 지점에서 1인 열차칸에 비스듬히 앉아서, 정차했던 중 함께 동행했던 체중이 두 배에 달하는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감속하지 않고 가속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몸이 심하게 제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외상은 없는데, 등과 목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심한 고통사고의 충격이니 뇌신상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장내에 멍이 들었다가, 천공이 생기면 위험할 수

강성원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있으니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들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다 회복되어 주실 줄로,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5월, 6002님께서 또 신청곡,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주세요. 네. 604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사연으로 보냈는데, 언제 보내셨을까요? 이날? 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브로 바로 이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아서 읽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428님, 제가 지난주에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틀어드렸거든요. 네, 오늘 또 신청, 저기,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네. 31일날 미국 가시는 일정 건강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1시 3초에 501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주회전, 어제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되네요.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언젠가 맞게 될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68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분이 지난주에, 시골에서 친구랑 있었는데, 응급실을 가셨다고 했는데,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7568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 제가 잘 읽었고요.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2526님, 힘들고 지쳐서 자려고 했는데,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불면증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이 있었죠. 이현수 목사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리구사님의 따님의 생일, 야곱의 축복, 이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신청곡이셨죠.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해 놓은 거는 아까 그 사연 중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찬양을 좀 골라봤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전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역전되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걱정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나눴던 이야기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정말 바쁜 하루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또 올해 두 번째 주말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름 바로 부모님인데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그분들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되새기면서 또 감사로 올 한 달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나누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름. 당신은 나에게 신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비열이었습니다. 예인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또 그렇게 가슴 절절히 와닿는 이름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서 부탁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고 일어나 바딴 아람에 있는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가되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아내들 중에서 내게 맞는 아내를 취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너로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실 것이니 네가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 또 그가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되 너와 내게서 나올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 너로 하여금 내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니 그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 있는 바딴 아람을 향해 떠났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아오게 한 것과 그가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 하고 명한 것과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딴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이는 것을 알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지니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에 그가 그곳에 돌 몇 개를 가져다가 그의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들었을 때 꿈을 꾸니 보라 한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니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은 땅에 흙먼지 같이 많아지고 내가 동서 남북으로 퍼질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마침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다짐한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야곱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이를 몰랐도다 하고 말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사실 그 성읍은 본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에 야곱이 경배를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내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8장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

저는 함경북도 해룡의 둘째 딸이며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양반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북한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날들이었어요. 밤자고 깨나면 앞집에 어제같이 얼굴 봤던 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몇백 명이 죽어도 눈 한번 깜짝 안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산 날들보다도 중국과 남한 땅에서 사는 날과 시간이 더 많은데도 그 고통이라는 그 기억 창고에서 여전히 밤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 뜨면 북한 땅이 아닌 것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제가 결혼 전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여기서도 우리 연배는 다알 겁니다. 중매 결혼이었잖아요. 결혼하고도 10달, 11달, 1년 지나서 아기가 출산되면 바른 여자로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결혼했어도 5달, 6달 돼서 아기 나면 불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저 결혼 전에 몸 섞었다고. 그런 시절에 제가 결혼이 되지 않게 임신이 되니까 집에 핍박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래 있다가는 끌려가서 유산당할 처지.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왜 못했는가 하면 그 아기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오빠 친구였어요. 그 집은 좀 괜찮은 집이어서 뭐저 같은 또래 여자분들은 다 결혼하기 싶어하는 그런 집. 아무리 그 배고픈 나라라 해도 출신을 따지고 아무리 임신됐다 해도 더 좋은 집안을 추구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는 부끄러움이 대상이 됐고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좀 결혼시키자 해도 교육하고 오히려 그집 아들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잘못으로 멸시만 받고 돌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잖아요. 그래서 탈북에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거는 그런 인신매매 사람들 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가에. 저는 무작정 대련을 들어갑니다. 도시를 헤맸더니 간판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국 사장님이 식당을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추석 달 지나니 겨울이 되니까 장사가 잘안 되니까 사장님이 중국에 유명하다는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내고 여기에 임신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오늘 점집에 갔더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제 몸이 임신인데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에 나가 있었더니 중국 언니들이 너왜 이래 불도 안 켜고 있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사실 그 임신한 여자라고 하니 그럼 빨리 남편 있는 데 가서 아기를 썰어야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냐.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여지껏 일하는 봉급을 줄까 하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갈데 없어서 해간 그 양지 바른 쪽에 우리가 앉아 기다리는데 언니들 나왔어요. 그 언니들이 왜 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는가 하더라. 그때야 말합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고. 나는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 애기는 무슨 애기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애기 아버지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고 그러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애기를 치우고 좋은 데 시집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수 없다니까 언니들이 자기네 다니는 어떤 교회 데려다 줍니다. 교회 데려가서 그 권사님 그때 그 중국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간판 없이 예배를 들을 때였어요. 거기를 데려다 들고 그 소리 제가 임신했다 말은 안 하고요. 갔어요. 권사님이 좋은 데 시집 가자고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애기 있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된 애기인가 해서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날 병원 끌고 갈 예정 하더라고요. 아, 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나를 가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더라. 남편이 죽은 애기를 왜 가지고 있냐.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 니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만 자고 날이 밝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밤 자고 이튿날에 어디로 가겠나 해서 그럼 길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길림을 떼줬어요. 차표를. 그런 거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믿는 분들이 참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네 돈으로 기차표도 떼주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디에 가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서 살 만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림을 들어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이 아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도 만나서 아기라도 낳아서 정말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아이 한

생명 낳는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기가 있으니까 저를 사가는 사람은 자기 아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리지도 않고 어디 갈 때도 정말 저는 탈북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중국 땅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그때 있잖아요. 배도 이만이 나오고 아주 산거지 돼가지고 내가 속은 멀쩡하죠. 저는 있잖아요. 그 아기를 유산하고 포기하면 20대입니다. 새 가정 가집니다. 근데 왜 그토록 그렇게 아기를 놓지 못했는지 제가 다른 탈북민들과 저는 똑같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리게 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그 가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애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다고 저는 그 이승한 것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 제도에서는 더 좋은 집안의 처자를 원했겠죠. 저희 집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였어요. 유급으로 있었고요. 농장의 반장이어서 반장이면 이지간한 사또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태우는 거지 않아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이 아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언젠가 당신을 만날 거라고 나는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꼭 다시 한국으로 올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꼭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나는 다시 북한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이게 내 신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킨 거죠. 그 아이를 중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낳게 됩니다. 더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낳게 되니까 잘 발리더라고요. 발리는 것이 언덜수리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인데 집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이미 제 아이까지 세 명이면 중국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이 세 명은 대가족이에요. 남자는 언덜수리하는데 언덜은 맨날 뜯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뜯고 겨울, 여름은 안 뜯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요? 아이 세 명이니까. 제가 거기서 두부상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부상사 3년을 망하며 3년을 끌었더니 3년 후부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사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3번 잡힙니다. 왜 3번 잡히나? 너무 가난할 땐 안 잡혔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쭉쭉도 이렇게 조서를 쓰고 보던 게 마지막에는 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장사 잘 때마다 이렇게 2번 잡히고 3번 잡히고 그때마다 경찰 아저씨들이 나섰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는 하나님 운인 것 같아요. 온 동네를 10년 동안 누비미에 다니서 3번 잡혀서도 북송은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주 멋쟁이 여자가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가 봤더니 죽었다 하고 나를 사갔는데 그 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두비장사 잘 되고 제가 정말 소처럼 일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 이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소처럼 또 젊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두비하고 점심 두비 나가고 저녁 두비 나가고 겨울 같을 때는 두부를 하게 되면 두비방에서 다 젖어요. 뚱김에 너무 힘써서 여기 손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장만했더니 본 여자가 이렇게 소식을 다 듣지 않아요. 10년 만에 아 자기 원래 남편 아이들 너무 가난해서 버리고 갔는데 북한 여자가 들어와서 두비를 10년 세차게 하더니 집을 샀지. 아주 아이들이 뭐 중국말 한국말 하지 너무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돌아와 봤더니 너무 살만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에서 이 북한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안에 신고갑니다. 그래서 또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잡혔을 때 그래 나 아기 없고 한번 나가보자. 아기도 컸죠. 10년 되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보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시집에 좀 가보자. 그렇게 나를 갈시하던 집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 또 놔줬어요. 내보내겠으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또 보냈어요. 나를.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를 또 놓고 왔으니까 우리 또 우리 가정길 살는데 거기까지 또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컸고 또 살만하고 또 그 집은 이미 사놓은 집이니까 중국은 시골이니까 그냥 둬두지 않아요. 무슨 집 한 칸도 있고 두비빵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욕심내더라고요. 지금 피해 간 곳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내가 이랬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와 살라고 대신 나는 좀 어디 살만한 데 보내줘라.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또 두비 팔러 나가는데 옛 여자가 다가옵니다. 아직도 여기서 두부하고 있는 거 그렇다. 나도 자기가 같은 북한 여자인데 한국 나가서 5년 동안 돈 벌고 아이 몰라 들어왔다.
근데 오늘 또 마이 또 불레 두비사시오 이래서 나와봤더니 나라는 거죠. 예.

한국 안 오고 여기 있나? 한국은 어디게? 그랬어요. 우린 남조선이라 통했지 한국이라 안 통했거든요. 한국이 어디게? 하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를 받아준대. 아,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를 해가지고 아이는 중국에 두고 제가 몽골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가정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중국 사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대에 들어와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여기는 아직도 공안들이 가난한 곳이니까 너네 빨리 떠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위험한 지대에 벗어나라고 오는데 깊은 수림에 들어왔는데 깊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앞에서 누구도 건너지 못해요. 압록강, 두만강 건널 때 일행들이 강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있어나서 강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제 눈에 햇살이, 누런 햇살 비치면서 우리 산림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햇살이 비치면서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우리가 발 들이놓기 무서워하는 시꺼먼 강물에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하고 이래 봤는데 그 물이 사슴 정강이도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먹구슬에 툭 이렇게 날 보고 엄마가 새끼 데리고 그 수림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발을 이었더니 딱 막는 거예요. 너는 이 시꺼먼 강물 무섭지도 않는가고 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너무 물이 얕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러면서 발막 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나는 이 물이 얕다고 너무 고집 부리고 앞장서니까 그 일행이 내 손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사슴 정강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요. 노란 그 스며드는 그 햇빛에 이 사슴이 새끼 데리고 나서 뭘 이렇게 먹고 쭉 세두고 날탁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달려 바로 이었더니 고집부려서 끝까지 그가 오프오프 하면서 건넜거든요. 건너고 와서 우리 일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너무 참담해서 그 강물만 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대요. 새까만 것만 보였대요. 그렇게 몽골을 거쳐서 제가 한국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부모님, 어버이, 살아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가족들과 머리를 식히러 근교의 해상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해상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던 건 바로 돌고래의 쇼였는데요. 남자는 가족들한테 억지로 끌려왔음에도 돌고래 묘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죠. 돌고래가 사육사의 말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다죠.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을 가르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저 사육사는 도대체 돌고래를 어떻게 교육한 거지? 심지어 저 돌고래는 매우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이 쇼가 끝난 뒤 사육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비결을 묻습니다. 사육사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였죠. 이 조언을 삶 가운데 적용하자 남자는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작가는 이 남자의 경험을 듣고는 흥미를 느껴서 책을 냈는데요. 그렇게 나온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책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강한 바람보다 따스한 태양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듯이 조언에는 적절한 지혜와 때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잘한 일에는 칭찬을, 실수에는 격려를 줄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첫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군입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형제들 찬송,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위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앞장서서 먼저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말로 격려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배에 배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먼저는 서울챔버 싱어시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사역자 방익수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물밀듯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양 99마리 찬송을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먼저는 찬양사역자 이경미 씨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연주 찬송은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자 청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에는 The Rich Young Ruler, 돈도 많고 룰러라고 했으니까 사회 지위도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청년이었어요.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마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참 불행하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은 재산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야 돼. 있을 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일용양식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북이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먼저는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올려드리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제인입니다.

0: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돼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군사용으로 쓰이는 자원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되며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혜선이 고향인 최후웅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남과 북이 되게 하실 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한 향유를 주께 드린 원주시리 합창단이었고요. 이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외화벌이의 진실 이어집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북한의 건축물, 이 우상화 건축물의 5곳을 살펴봤었는데요.
1: 네.
0: 오늘 이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북한은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건설 기술자라든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좀 말살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상화 건물을 짓는데

0: 같이 방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4개의 대표적인 시설 중심으로 그 의미 그리고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네.
0: 특히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화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북한의 외화벌이와 연결되는지
1: 네.
0: 또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아프리카의 그런 건축물에 네.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0: 네. 일단 그 기술이 정말 제일 뛰어나다. 우상화 건물을
1: 네.
0: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선대는 물론이고 동상 같은 거 계속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 동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무슨 구호나무, 그 구호나무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김정은 에 대한 동상, 김정은에 대한 뭐 배지, 뭐 이런 김정은에 대한 이런 아까 모자이크 벽화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1: 네.
0: 계속적으로 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우상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상 기념비 박물관 같은 대형 건축물을
1: 네.
0: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흔히 기념비 외교라고 부르기도
1: 있어요.
0: 합니다. 이게 참 거의가 없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 이후 국가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대형 건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우상화의 건물이나 뭐 비건축물을 세웠던 그 경력들을 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역을 한 곳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먼저는 짐바브웨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0: 네.
1: 이곳에서 국립영웅묘지도 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0: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파병 위인 기념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짓고 그 앞에다가 이제 묘지를 건설한 거잖아요.
1: 러시아 네. 전쟁에서
0: 그렇죠. 파병되다 네. 이제 희생됐던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런 군인들을 이제 묻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바브웨로 옮겨서 국립 영웅 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공간인데요. 수도 하라레 근처에 있고요.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약간 밀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설계를 했고요. 조형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와 디자인, 평양의 혁명 열사르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성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식 기념비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묘지가 이런 기념비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0: 아까 이게 기념비 외교다라고 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과 짐바브웨의 정치적 관계 끈끈한 어떤 식의 관계를 보여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나라는 이 반서방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이제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주적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투쟁으로 이룬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룬 이 국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치적 연대 그리고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도 북한이 정말 이런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0: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도 네. 비슷한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교자 기념비라고 해요.
0: 네. 똑같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혀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알제리는 매우 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상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기관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특유의 대형 기념물 스타일을 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또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념비가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해외 건축 사업 가운데 북한에서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약간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따라 배운다. 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걸 하나 새를 설립하고 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화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 사례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알제리와 북한은 비동맹 국가로서의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짐바브웨처럼 이 건축물도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그리고 앙골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 작품이라고요?
0: 네.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 사적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네. 묻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골라는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약 12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 등 이런 복합 공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비슷합니다.
1: 네.
0: 금수산 태양궁전은 거기 기차까지 있습니다. 선대 수령님들이 타시는 기차가 있는
1: 그
0: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설 역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형 기념시설을 짓는데 특화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보츠와나. 보츠와나의 새 부족장 기념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이야. 진짜 별걸 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보츠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독립을 기반한 만든 새 부족장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약 5m가 넘는 큰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1: 네.
0: 김일성, 김정일 동상 여기에 김정은 동상까지 있는. 새 부족장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북한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내부에만 동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동상을 건설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 업체가 국가 상징을 만든 것에 대한 이 보츠와나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그런 후문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여했 라는 소식 자체가 논란이 될 만큼
0: 네.
1: 유엔 제재에 있어서 원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0: 네.
1: 근데 이 기념비 건축 사업이 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0: 네. 이게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그때 당시에 쐈을 때
1: 네.
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제재 대상을 이제 다시 뽑은 거죠.
1: 네.
0: 거기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이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공식 사업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 등을 거쳐서 인력을 보내거나 다른 이름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약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름을

0: 바꿔서 달아서 일부 사업을 이어가는 정황도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이게 돈이 오가는 활동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해외 건축 사업으로 벌어든 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만든 그 규칙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제재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0: 그렇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1: 네.
0: 러시아가 유엔 제재의 결의안에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전문가 패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 감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제재에 대해서 누가 어기는지, 누가 북한 당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1: 네.
0: 전문가 패널 활동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그 구멍까지 탁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고
1: 네.
0: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이런 현 상황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건축 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화 흐름과 조직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누구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1: 네.
0: 이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1: 네.
0: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제재를 약간 회피하는 구조를 북한과 또 만드는 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제재에 좀 더 잘 동참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는
1: 네.
0: 그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국가들하고 다가가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대체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북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서
1: 네.
0: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인간 근본 심리는 두려움이랍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다인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 두려움은 영아기 때의 두려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아기 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떨어지는 두려움, 침대에서 마룻바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예.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어린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큰 소리로. 세 번째로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갓난아기들은요, 엄마가 잠시만 없어도 막 엄마 찾고 난리 나죠. 바로 그 연장선에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아기 때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건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이 되어서는 비난,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한 두려움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독,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 실존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고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특히 제 집사람을 보면 제가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냥 불안에 떠는 기생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자꾸 그 두려운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쓰는 몸부림.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전이 돼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가 떠나갈까 하는 두려움.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남자들은 젖은 가랑잎처럼 찰싹부터 산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0: 큰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공포가 깔려있더라. 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두려움,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청년들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죠. 폭주족. 예.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로랍니다. 방어기제. 튀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고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의 딸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온의 백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인,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할 이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아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이 11도, 서울과 강릉이 10도, 청진과 대구, 여수와 제주가 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 목포가 8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7도, 함흥이 6도, 강계가 2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24도, 함흥과 광주가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서울,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목포 21도, 강계가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9도, 제주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 모두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오전에 최대 3.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마음껏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5월 9일 토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참 평안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겁 많고 의심 많은 양과 같은 저희는 불안하게 나날을 삽니다. 저희들은 한쪽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4주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참 잘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이 말씀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해석을 보여주실 때 9절과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군가가 듣고 깨닫고 누군가가 보고 알게 될까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비밀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4주 동안 나눌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씨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씨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밭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두 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할 때에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를 비밀처럼 감춰 두시고 뿌린 씨와 그리고 밭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라고 하였을 때에 뿌릴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목살까요? 아니요. 절대 뿌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 누구라? 농부시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신 거예요. 바로 그 농부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밭에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놓고 뿌리죠. 밭을 갈아놓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물을 줍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가는 것으로 그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그들의 농사법이 우리랑 다르다 할지라도 막 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곳에 뿌려대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농부로서 그 씨를 뿌리는 그 이유는 그 길가도 그 가시밭도 그 돌짝밭도 내가 기경하여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농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 우리나라가 선교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2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일포에 딛자마자 이 땅을 딛자마자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왔는지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는지 물을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땅에 딛는 순간에 목을 자르는 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 선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 땅을 갈겠다. 여러분 밭은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밭을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농부만이 가는 거예요. 길가면 길가만큼 돌짝밭은 돌짝만큼 가시밭은 가시밭만큼 정말 애쓰며 힘쓰며 노력을 하며 땀을 흘리며 가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도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갈아엎을 거야. 아멘. 내가 갈아엎을 거야. 갈아엎는 데니까 벌써 두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갈아엎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밭을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옆에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사람들로 밟혀서 더 이상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농부의 일하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쁜 밭이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는요,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요. 성경의 길가는 아예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나쁜 밭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실상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밭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텐데 길가는 금방 티가 나요. 왜?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으면 아유, 길가, 길가야, 길가, 말씀도 안 듣고 말이야. 금방 티가 나요.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은 어때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뻐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볼 때에. 세상에 가봐야 그들이 가신지 혹은 돌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길가라고 하는 이 밭을 보면 12절에 어떤 밭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지?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를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지? 여러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 결론을 맺은 것은 결코 마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맺었어요. 왜냐?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연결이 더 커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깨달음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경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구나라고 하는, 나와 상관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게 아니야.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은 나와 동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왜 심겨지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만약 말씀이 복수라면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단수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향한 말씀도 에발산을 향한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축복이

0: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길가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자리에 내가 길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고른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길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요 내가 길가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통합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이

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만큼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은 없겠지요. 가정을 구성하는 최상의 재료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셉 칠튼 피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이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요. 자녀에게는 선한 모습을 강요하면서 부모가 선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선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인격이, 인품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5월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 기회가 된 위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에미라는 이름의 아르헨티나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이 폐쇄돼 집으로 돌아갈 수단이 막힌 에미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던 새들백 교회에서 식료품 분배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데 한 담당자가 찾아와 다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고 스페인어만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미는 봉사자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미는 매일 식품을 나눠주며 스페인어로 정중하게 기도를 권했고 봉사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열매가 맺혔습니다. 에미는 비행기 편이 준비되는 3개월간 매일 봉사했고 무려 318명이 에미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위기인 것 같은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 복음이 더 퍼질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도구로 쓰임받을 주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으로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12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대라 멈춰진 데스티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둘째, 유혹이 주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하란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우르랑 아주 비슷한 도시라 그랬죠. 근데 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우산 말고 우상. 우상, 뭐 불상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예.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는 달신, 예, 문, 달신을 섬기는 문화가 발달돼 있었는데 그래서 달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겠죠. 근데 이 하란도 똑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달신을 섬겼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하란에 저기 갈대아우르에서 한 사람이 왔대. 오, 갈대아우르. 예, 그럼 여러분 이 지방에서 서울 그러면 오, 서울 이러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은 요즘 오, 아, 나는 오케이, 그럼 뉴욕에서 왔어. 오, 뉴요커 감명 왔다는 거야, 뉴욕에서. 근데 그 뉴욕에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팔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란에서 만드는 이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세련되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아마 불티나게 팔렸을 겁니다, 불티나게.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보면 재산이 엄청 많아요. 이거 너 어디서 부르겠어? 하란에서 본 거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데라가 여기서 잠깐 쉬면서 여비를 마련해 가자.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을 친 거야. 움직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대박을 쳤는데 이게 지금 와 막 정신없이 팔리는 거야, 장사. 이게 여러분 아마 데라가 멈춰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정황상 가능성은 많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범입니다. 청년 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또 막상 결혼해놓고 보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먹여 살려야 될 와이프 생기고 아이들 생기고 애 낳아서 키우고 돈 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명이고 비전이고 데스티니고 다 모르겠다. 그냥 이게 좋은데. 특별히 자매님들 주의하십시오. 내가 자매님들한테 많이 속아요. 처녀 때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다 시집가고 나면 달라져. 남편, 뭐 애, 그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다 어디 가는지. 사명은 무슨 사명. 아이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갈대아우르에서 섬겼던 우상을 모양만 바꿔서 하란에서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남편은 절대 내 우상이 아닙니다. 이 남편이 내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하면 우상을 아끼고 섬기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갖다 버리는 게 우상이거든. 감이 좀 잡히세요? 남편이 나에게 너무 못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우상이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안 해주는 우상이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뭐 승진 못했다 뭐 돈을 왜 그렇게밖에 못 벌어오느냐 뭐 시간이 왜 이렇게 해간 뭐 이런 거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이 학생 때 신앙은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사역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자매는 시집 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형제는 취직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 취직해봐야 그 사람이 이 취직하고 나면요 뭐 처음에는 청년 때는 다 할 것 같지. 이제 학생 때는 진짜 주를 위해 살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딱 취직하고 나면 다 바뀌어. 사람이 딴 사람이 돼. 그냥 줄줄줄 목매달려 딸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승진할까? 어떻게 안 잘릴까? 여러분 하란에 멈춰버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 아세요? 유혹.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 있었는데 뭐 취직해서 결혼해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순간 우리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셋째,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란에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떠날 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맨정신이 돌아왔어. 성령에 취했을 때는 몰랐는데 약간 맨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장난이 아닌 거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졸업하고 뭘 할 걸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4학년 딱 올라가는 그 첫 주에 조금만 쉬었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아니 그냥 푹 쉬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쉬었다 가자. 제가 그전까지는요 일주일에 7번 교회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7번. 매일 교회 가서 산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과했다. 두 번만 줄이자. 그래서 일주일에 5번만 가서 섬기고 두 번은 공부하자. 뭐 이런 뭐 좋은 거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거. 잠깐만 쉬었다 가자. 근데 여러분 잠깐이 4년이 되더라고요. 4년이. 그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침체했는지요. 마지막에는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것 빼고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약간 뭐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인카운터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침체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잠깐만 그냥 잠깐 아주 잠깐.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스탑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거 아세요? 지금도 너무 무리해서 왔어. 좀 쉬어야 돼. 너무 무리해서 왔어. 정신 좀 차려. 너 너무 광신도야. 조금만 빼봐. 조금만. 광신도에서 이응자 하나만 빼봐. 과신도. 뭐 이런 거 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응답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란에 멈춰버리게 되는 거 아세요? 이게 하란에 멈춰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란에 멈추는 순간 우리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으신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31절 32절.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하란에 거류하였더라 다음에 데라의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데라 이야기가 없어.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가 하란을 멈춰버리는 순간 그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뭘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계가 딱 멈춰버린 거야. 시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하란에 딱 멈춰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계도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끝. 아무런 이어지는 이야기가 없어. 데라의 데스티니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데라였어요. 근데 데라가 하란에 멈춰버리는 순간 그는 2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뭘 얻었는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다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끝. 저희의 인생이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면 후회하지 않으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몇월 며칠 날 나를 만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 그리고 죽었다. 끝. 사이에 아무것도 하나님 카운트하시는 게 없어.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데라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기 전까지는 데라의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하란에 머물어버리는 순간 그의 이야기는 끝나버렸어. 죽었더라. 끝. 그의 데스티니 시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란에 멈춰버리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마음을 주셨었는데 오래전 얘기야. 언제 얘기였는지 기억도 안 나.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다 비전이고 사명이고 장롱 속에 처박아뒀어. 먼지 뽀얗게 쌓여가지고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전 이거 볼 때마다 제 그 결혼 시계가 생각이 나요. 결혼 시계. 제 결혼할 때 굉장히 좋은 시계를 저희 이제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사주셨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서 스위스에 갔을 때 그 제일 좋은 시계가 뭐죠? 롤렉스 시계인가? 뭐 그 본사를 들 일이 있었대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생이었나? 중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는데 사위 줘야지 그러고 사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위가 저지요, 이제. 예. 그래서 결혼하게 됐을 때 이건 스위스 본사에서 산 거라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 주셨어요. 좋은 거라고. 그래서 받아놨는데 솔직히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0: 장롱 속에 어디 보관을 해뒀겠지. 먼지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차보지도 않고 꺼내보지도 않았어. 혹시 여러분들의 비전과 데스티니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장롱 속에 들어가 있네.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렸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부르십니다. 하란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과 데스티니를 다시 부르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12장 1절의 얘기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리피트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장롱 속에 다 처박아놓고 먼지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시 찾아오셔서는 우리에게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다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때에 안 되면 다음 때라도 찾아오시잖아. 데라의 때에 안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는 하란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너를 지을 때 내 계획이 있었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존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존재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존재. 와, 이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인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하란에 멈추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돈 때문에 그랬는지 편안한 생활 때문에 그랬는지 안정된 뭐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첫날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날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날을 기억하세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왜 하란에서 그러고 있냐? 너 왜 하란에서 그러고 있냐? 넌 하란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원래 너를 어디로 불렀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고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될 존재고 이 유업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데라에게 했던 그 말을 네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하란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 모르긴 몰라도 10년 이상 하란에 죽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란에 잠깐 머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다양하겠죠. 이유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얼마나 오래 머무셨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란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편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도 거긴 여러분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멈춰버립니다. 끝까지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네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나냐? 너를 어디로 인도할 거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냐? 너 그 비전이 생각나냐? 네가 나에게 고백했던 헌신들이 기억나냐?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 기억나지? 데라와 함께 들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있을 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삶에 소망도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길에 여러분 여전히 서 계세요? 아니면 하란에서 멈춰버리셨어요? 오늘의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가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5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하소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땅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 나갈 뿐 땅 위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땅 위로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시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넓게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영양분을 비축해 때가 찼을 때 큰 에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고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돼 이른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기경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겠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수아가 부르는 발랄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극동방송 윤학원 코럴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왕은 그의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시중드는 사람은 죽은 앞에서 늘 밝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을 알고 화살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당신도 도전장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걱정으로 변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즉시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화살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돼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다림의 대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하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그런지 좀 한 주가 훌쩍 지나간 느낌이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은 또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고요.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용돈 봉투를 딱 밀면 일단 손사래는 치십니다. 야, 너희들 쓸 것도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냐? 너희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또 다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봉투를 확인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떠나고도 전화하시느라고 바쁘셨을걸요. 어이 김집사, 오늘 우리 딸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라고 자랑하시느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 자랑에 자식들 잘 지내는 것 뿌듯해 하시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똑같으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제일 인상 깊은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저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 격식 차리는 거 말고 그냥 떼쓰고 싶을 때 부르는 그 아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늘 아버지는 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시겠죠? 네, 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눈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늘 아빠에게 좀 어리광을 피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고백 한마디면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복을 주시는 아빠. 바이디언 선교대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5월에는 카네이션이 아주 귀한 꽃이 되잖아요. 그 많은 꽃들 중에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궁금했습니다. 장미도 있고 국화나 히아신스 뭐 꽃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마을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던 사랑이 넘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스 부인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했고요. 또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전해주셨죠. 그 부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요. 자비스 부인의 딸이 어머니의 영정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바치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도 이 부인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 영정에 꽃을 바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하얀색 카네이션이 아니라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바뀌어졌죠. 이후부터 카네이션은 사랑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5월에는 이 사랑을 전하는 날, 카네이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백투더바이블뮤지션의 주의 수 이름 높이어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해요 하고 하트 두 개에 엄마 아빠 그린 그림 카드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 있죠? 맞춤법도 틀리고 어설프디 어설픈 카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죠? 커다랗고 화려한 화환이나 꽃바구니보다 어설프더라도 정성껏 접은 꽃카드에 감동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케 하는 복된 날 되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그리고 민유경 박종규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샘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을 본문으로 의심을 초월하는 회심의 미스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저는 이 미스바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C는 여기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미스바라고 명명되어진 이 장소를 누가 두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에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어요. 이 미스바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반하고 야곱이에요. 조카하고 외삼촌이에요. 사위하고 장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가까운 두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관계가 이 미스바 현장에서 둘이 행해지고 있는 이 행위 안에는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아까 욥의 그 글들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의미의 상황이 아니에요. 미스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31장의 스토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야기의 중심은 이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엄마의 조언을 받고 엄마의 오라버지인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삼촌 집에 왔을 때 야곱은 참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을 살 만큼의 축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삼촌 집에 와서 또다시 축복을 찾는데 아니 삼촌 집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친척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친척을 만나고 전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 우물가에서 가축들을 이제 물 주려고 이 라헬이 데리고 오는데 복장은 그렇게 예쁜 복장 안 입고 왔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양 치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수수하게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부엌에서 일하다가 나온 여성들처럼 이 라헬을 딱 봤는데 이런 장면이 연상돼 뽀잉 하고 야곱이 완전히 뻥 가버린 거죠. 꽂힌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 앞에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저도 뽀잉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면 내 인생의 축복이 정말 박덩굴처럼 굴러들어오겠다 생각했던 야곱에게 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차라리 에서한테 매맞는 게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에서만큼 아니 에서보다도 더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초래한 존재였어요. 외삼촌인데 장인어른이시잖아요. 결국은 20년이 지나 31장 전반부에 자기 삼촌과 그 아들들이 다 양털 깎으러 나간 그 사이에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내가 그동안에 당신들 아버지라 우리 외삼촌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얘기

이해 안 했지만 열번 넘게 나를 속이고 날 힘들게 하신 분이야. 게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나한테는 당근처럼 뭐를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그냥 매번 그걸 자기 이윤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리고 도망갑니다. 삼촌 집을 나왔을 때 그 소식, 사위가

어떤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오늘 31장이 끝나는 건 뭐냐면 미스바에서 행위를 하나 해요. 돌들을 쌓고 돌기둥 하나 세우고 돌들을 다 쌓아서 여기서 이제 미스바 언약식을 합니다. 미스바 뭐라 그럴까요? 미스바 어떤 행위를 해요. 저는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 라반 입장을 생각해봤어.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라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반의 경험을 여러분도 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생각, 금방 생각나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생각이 나는데 라반 입장이에요. 지금 외삼촌 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야곱이 사위잖아요. 그것도 딸 둘밖에 없는데 그 딸 둘한테 다, 딸 둘을 다 준 사위이고 자기 집에서 빈털터리로 왔다가 자기네보다도 더 양들과 목축들이 더 많아지니까 갑부가 된 축복을 누린 사실은 대릴사위잖아. 장인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말하지 않고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 나가버려? 여러분들이 라반이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어요? 저는 한 단어로 말하면 배신감이에요. 라반이 배신감 느낀 거는 조금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내 사위 잘 되게 하려고 지금 힘들게 한 것 약간 뭐랄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킬 때 며느리를 아이 며느리 좀 키우려고 사람 만들려고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라반이 생각한 건 큰 차이 없는데 라반이 느꼈던 건 배신이에요. 자 지금 저는 생각이 났지만 여러분들 아직 이제 생각하실 테니까 가까운데 정말 오랫동안 관계했는데 배신감 느끼는 관계 한 사람 생각날 수 있으세요? 이거는 손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손들고 싶지 않지만 알고 싶을 때 눈을 한 번만 껌뻑이세요. 껌뻑하셨네요, 몇 분들이. 그 사람하고 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배신 때린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입혔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 생각하면 이 야곱이, 물론 뭐, 정당하다고 본인은 자기 입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하간 아들들 몫에 가축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거든요. 나를 그냥 같이 살아도 감지덕지 할 텐데 이걸 다 가지고 싹 나가버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배신 때린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관계하세요? 크리스천이시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잖아요. 자, 두 번째. 조금 생각해, 좀 심각해졌어, 벌써.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벌써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그걸 반복해보면 야곱의 입장이 한번 보세요. 야곱은 피해자예요. 야곱은 상처 입은 거예요. 위력, 권위로 짓누르고 맨날 자기를 이용하기만 하고 헌신착처럼 버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외삼촌 장인어른. 거기다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나 잡으려고 쫓아온 거 아니야. 사람들 장정들 끌고. 나는 피해자예요. 배신 때린 것과 상처 입힌 것. 이런 관계들이 우리 가까이에 깊이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하세요? 어떻게 관계하세요? 크리스천이시잖아요. 목사잖아요. 오늘 미스바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깊숙하게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고 있는 우리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선택하는 길이 미스바예요. 미스바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는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사실 제가 43절부터 읽은 것이 라반의 말입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44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이제 오라, 내가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모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붙이는데 라반이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

거가 된다 하고 길르에시라고 불렀으면 49절이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요까지만 읽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막 비스바 기도 같은 걸 하면 누군가 헤어질 때 아, 하나님이 우리 헤어지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요.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미스바의 의미가 뭐야? 왜 미스바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 행위를 하고 있느냐? 라반의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이 돌의 상징은 그거예요. 영어로 watchtower라는 단어. 한마디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 나한테 배신 때린 사람, 하나님이 감시탑이 되어주세요. watchtower가 되어주세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그냥 갈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유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안에 라반과 야곱과 같은 관계 속에서 대부분 지금 선택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계가 신앙이 하나님이 그냥 와치타워예요. 감시하시는 하나님. 감시탑 되시는 하나님. 더 이상 배신 때리지 못하게 하세요. 나 배신 때린 거 아프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든 또다시 나에게는 배신 때리지 않게 하나님 감시 좀 해주세요. 이런 언약들은 우리들 사회에 만연하고 자주 있어서 우리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선출되면 뭘 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때는 뭐 미국 같은 데는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 행사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라도 시민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맹세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가약을 서약합니다. 뭔가 하늘의 힘을 빌려서 이거 잘 지키지 못할 약속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배신 때리고 있는 야곱을 향한 라반의 시선은 그냥 이놈 그대로 두면 또다시 그것도 내가 아니라 내 딸들한테 배신 때릴 수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 자신의 딸들을 보호하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다른 아내들 맞이하지 말라고 이 언약식을 통해서 사위한테 다짐받고 있는 라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저 가끔 가다가 이런 행사에 이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스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라반의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아까도 제가 막 이 저기 뭐지 액자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개업식에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주로 그 개업식에 저를 또 초대합니다. 그래서 왜 초대하느냐 갖고 왔더니 옛날에는 그 이제 개업을 하거나 집을 새로 사거나 뭐 하여간 사업을 새로 오픈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문화에서 참 무당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못 부르니까 이제 목사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막 무당하는 것 정도의 역할을 부탁하는 것 같아요.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제가 와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 하나 읽으면 이런 bad luck, 액땜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돌들은 그걸 상징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워진 돌기둥이 감시탑이에요. 우리 둘 사이에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없어요. 또다시 배신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저는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시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의 미스바가 우리들 안에 있지 않나요? 51절을 보겠습니다. 미스바는 감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감시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둘 사이를 잘 이렇게 잘 지켜서 누가 나쁜 짓 하는지 하나님이 좀 감시 좀 해주세요. 근데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봐라. 이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와 증거가 되고 기둥의 증거가 되나니 무슨 용도를 쓰냐?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가서 내가 해야지 않을 거고 내가 이 무더기와 기둥을 넘어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심판관 판단해 주세요. 미스바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운드리, 경계선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까이 있으면 선을 넘을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 넘는 거 더 이상 원치도 않아요. 그냥 차라리 적당한 거리로 저만큼 한 팔 거리 정도에 떨어져서 더 가까이 오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는 미스바 성회라고 이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쁜 건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신앙의 탈을, 신앙의 모습을 만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감시자이자 경계선을 걷는 선이 안 넘어가는지를 이렇게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관 정도로만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배신을 경험하지 않게 저 좀 지켜주세요. 그 사람도 지켜주세요. 제가 배신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 축복을 할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끔 가다가 나에게 배신을 한 그 가까운 관계를 소식을 들을 때 뭔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맞아, 하나님 잘 감시하고 계시다. 약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인과응보야, 고소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제 안에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배신한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정말 감시탑이 잘 세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제 마음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나요? 반대로 상처 입은 분들, 위력에 의해서 뭔가 권위에 의해서 뭔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마치 그 법원에서 또는 경찰에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리듯이, 하나님 제발 좀 가까이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다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좀 멀리 그냥 적당한 거리를 그냥 유지하고 제 감정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미스바는 야곱이 돌기둥을, 라반과 그 아들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으로 리마인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배신당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경계를 걸 거야. 그것으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호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우리 레리 크랩 같은 분은 The Sin of Self-Protection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두 관계들을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면서 구약의 그 두 관계가 저렇게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신약의 또 다른 돌을 보여주셨어요. 두 돌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돌입니다. 베드로가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린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미스바의 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0: 하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요. 우리에게 미스바가 아닌 새로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야곱과 라반이 자기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상처를 입지 않고 서로에게 더 해를 입히지 않다는 적당한 거리나 감시 정도의 선을 넘어서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초가 새롭게 있어요. 배신을 경험한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관계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마다 그거야, 그러한 쓰라림이, 배신의 쓰라림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새로운 집을 다시 짓자고. 그리고 그 집의 첫 번째 기초는 모퉁이 돌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보배로움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배로움이 회복돼요. 그 배신한 관계가 보배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돌은 벽이에요. 담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두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돌로 경계선을 쳐놓고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서로 상처 입히지 말자고 서로 더 이상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겠다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겠다는 이 경계선을 쳐놓은 이 관계 속에서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막힌 담을 허시는 이유가 나와 그 상처 준 사람과의 화목 이전에 더 먼저 중요한 화목이 있어요.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모으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 뿐만 아니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스바는 두 관계 안에 감시탑으로 하나님을 동원하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미스바는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치고 경계선을 치는 것 정도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비전을 줍니다. 배신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신령한 보배로운 관계로 내 삶 속에 그 배신을 준 그 존재가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보배가 되는 관계. 경계선 아니면 더 이상 상처를 더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선 걷버리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져가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미스바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가능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